0: 남릉 어르빈 과영성 테레비 까르마 오첸
1: 최등아여 심코나현빈 지크드가첸
0: 알랑둥 남릉어겐지
1: 아망추드 흐띠름근거 스누이카난지비 메토친보
0: 원본 신진근지 히르블린비비 그냥 쑥나랑무
1: 알랑둥은 남릉어겐지
2: 자치덴비년군족부남바 최초대모이나 텅디야 랑중 잠능어젠치기비레첸능 아치체남라 동와 하홀리자치셰피 잠능기서제비여중 샹아세스민제송시바 멘테타통지엠비 최치티터셈버 르가스시 창송탐지기 다가랑먹더 시라오소노조이나 몽오샤나 다 쳐지기네 마시거지 니르모이 알가소그니터 크치기터디니 콰마그터 흑샤리 니가 성친의 여우그 얼디근즈그 짜그너그터가 멍그스토리 알더 짠제슨 티랑탐치고 온달리 디인코르터 똥노그 제슨그 티랑 아리 콩서 똑과 강율탐치고 담노그라 멜그 스터짜리 때문에 탐치고 아랑즈가 다니 담아디 성친이 구거 지워 정매 바극절이 탐치공고가 돌지직 나칠을 성지가 흩단바송을 키랑이 자라 오픈고로니 성친이 구거를 넘어서서는 알니당 손으로 흩절이 라라 라모가 남카금 알라마리그즈니 예듬라 실정소마 탐치고 흩튼트른터 와는 사그제 담지고 저런 게체 다니 담스 마롱 거율 타 담지고 스톡토라 담지고 게잉어 다니 담랑 성진제오 코요 소코는 반만 종니 나서 선은 그 니세각자니 슬란디 담질 담아뜨노가 마롱 거 대속 담질 흐타는 거 남바만 프리 돈다 알랑가 뜨잔들이 화우 게징가 스타장이 랭거

아리를 알아탈아글리르리야 알아모가긍글리리야 야타타롱글라지리리야 야로일타비소마리나야 타티로티군즈브르리코야 야지토르타비총즈르리치야 야산다사고마시리나야 다로일테비팜크르치리라야 타르자루르냠치티라치리라야 야가다가고마시리나야 나자르스무글롱그르디야 나폴로자타르다나리블야 나히슬로티시르바리야 야타니자르든츠고리나야 타글롱그르릉아이삼츠르리야 타타루츠마머지르리라야 니퉁거르사완던다리샤야 야티모흐트지라라토브리챠야 야소토뉴마녀트리소야 야톰부르세니샤라리챠야 야갈로모카르유르릉아리제르야 타갈롱크르요라토즈르리챠야 야샹질포트스토라리코야 영타브라르카차제유치뉴노야 영타토쇼곤지마유르리테야 야글롱크르모뉴르트그프르리코야 타르기블랑오니스티나리스마야 야시노코이나스티나리가야 야갈론치는 로모 후니 우리트야 영코르바트 그초니리가야 야갈론치는 티다 코르바린드야 야마브즈코 트그초파리트야 야타이타츠브지가나리스마야 야화즈프동고포리트야 야쿵거찹터시나리스마야 영타가퍼샥트스무리타야 영타노샤즐퍼스무리셰야 야터니야자누나탐치나리쳐야

0: 포업장 지르라야 이어자룬 지라다 소고기 지리야 야하나다가 하고다마시 지나야 나가룬기는 히스르다가로티 지인야 야하룬로자한큰다데와 지나야 야니마차리그나차지라야 다하샹로쯘무다잔트지니야 야랑지른다나타타자니지용야 다하샹로냐함뜨다데니지르야 연타그마갈랑아탄탐나리스르야 다하샹로지지다블라르지니야 야락트르라나니탄즈르고치스르야 다하랑치르로혼츠다티드르지니야 야톱치르파가동타라자리탕야 야하화즈니티흐치다르고포치탕야 야화즈미브르타야물치흐야 야하르틀라하틀타들디치고야 다샤루더더디타티스지니야 야샹지르고호시타글론쿠르지마야 야티브치르제나타탄조바치나야
1: 지덴치 상군족부남바 탕디야 랑중잠능르젠치치빌레친 슈동침드니주고 Lecendi zomjigba shtanjin tsu teng, zomjigan kirwa cerang jahi, shtakilwa shtanjin tsu, shichu shtakilwa agangchig cerang teng sunmarinchin niyin, chetsi nyambar guachin chi, dadimu.

0: 릴릴 람뚱 샤무람니 켈라 카프슈고 돈칸
1: 릴릴 람뚱 조무챔니 켈라 산드브셴칸
0: 릴릴 람뚱 냔무응에 켈라 샘큼 짤칸

0: 레이저 넘바 데랑 아주 저거 누구 데랑 그 사자 수수 그 람근이 제 거는 요새 눈도 못 들을 들을 바가 람근이 살아지는 시 삼나 그저 되게 된 지 그슴 일 그었음데 나랑아 그스글음데 카프탕 달리지나 좋아
1: 되는 참다네 같이 냠지다 어 스템드 장드 세코노가 돈은 자칭인 주이다

0: Yeah,咱这边比龙城等这几年，我们个三个都过南京，这学习他们看到有比，看到我那边，我住的了，但那边其实山西农村办的呢，从龙江中年城看我这个龙城等，从龙乡亲这边呢，多接触了看你今年这几年那个，这就咱们等个他当年生意呢，这两个年生的，咱从这马个接触个年，咱们等这些个哟。 레드코넘바아데랑인지나아렌츠낭데옌컴렘비톤낭세코노렌츠촌데고드쇼바탕아 내모인 렌츠나시노 감사시야.
1: 야야.
0: 아 아리. 아 데나 아 다코닝이 중어트시오. 춘지나 저 특가 종어그니 컨글리시마나. 연식이나 산이가다. 로아. 아 센터도지라. 데나 아 다 산이 땅 데리다 땅이 예쿠르그니 그 탄다나. 너가 샤완데 인지나요? 하장 성차요지리. 데나 데는 글린 선더지리다 땅이 아 다치 특가 종가 다 yekkur argni tang yana ndiga yekkur lamdik lasu qanda tang re dadangi da shuyong ga kendo namba sina chu qja chin yen kanam ba yang tika dong dang ochu zhe go da dena tomre injina da tika dong ga yekkur gen ji jong sa kl da tang ndiga injina da ti ni chil da ne injina ji jong ke ga shte wa ga yekkur tong kong ra da ni che den yam ning ga nam tang da ga kang kang yo ni na ding te ni chama ka da zina
1: ya ya ya kwa chi chi 단대 영 다른 일로 좋나 양더니 지금 리니리리 로 잡지 좀 말인 거로 그 양대 상 찾으나 지금 미크라드 안 언니 그 히트 따라 영 넘버 좀 말아 갖다가 동동 세티
0: 어디야 거진치
1: 아 다테나 동우 특가 좀 이끌 지중 그거다 다티 니트 따요 이끌 통콩가 제딘 양명 남정 그 소니 갖다 드리고 같이 다테나 다 다테니 쯔드나 쯔고 다 쯔가 좀가 이끌은 디존 키크 아니 스탄탄 디존 소시 돈 콘스트 차지 담비다 냠드나 남탄가 니틀인지나 다 쯔탄니 쯔가나 다 나무가 마치 뭐 쯔가 칠들이 니 마상 소운다 로즈 못 카트
0: 네리야
1: 다테나 쯔 용니 용 이끌 셔시야 남바가 소즈 같은 거는 다 쯔가 좀 지나 용 지금 이끌에서 지금 또

0: 라카 지금 천하만아도 줄이 있고 가네. 단다 장군도 나도 시그 좋은 친구는 단다라요. 지금 맞추 다가 자치 작럼. 도마가 사머 장군 뛰나나 롱크 코르지기구나. 나도 다 세동미 토원 바트미 상친용가 단신 단들 친구. 동숙 럭슬포딘 단들 수다 망츠크 미스라 된다 당다 피트체 망아즈 벨이다 데 정게라 지지 인선데 토는 안다 데이터는 데 아직 수문단도 체진다다 누군데 피노 이티 정딘단도 왜 아직 같이 동치르던 동숙나 리스트라와 다르나요 되게든 잡고도 뜨놓고 안다 뜨든 수문단도 용 다 아마용 그 리스트인데 아직 리스트가 망전다 야라 진토니 제일가 조주 안다 무즈카 가레 티안칠라다 다 니비 론다 토카르나다 르치나다 르니 탈로 도 도츠르 콘도 츠콘 데르 치나다 리스트 랜더 나츠 오빈 안다 하츠 아브자라 니하츠 미츠 토모데 페로코모
1: 리야
0: 난 랜더 다 단디르죠 단원 흡수가 르니 단다 냠들이 됐던 양다 냠들이 됐던 즈고용가 지금 다시 밤마 용나 양의 치티 와테 양치 진디 흡수가 르니인데 딘플리 디안치라 양치 샹리가 차치 된디 톤진 던딘플리 안다 이동 소나노 다야 조소소가 지 흡수가 르니인데 하르사 지금 이제 라랑가 르니인데 지금 이주라 좋다 나랑가 양 톤진 다르사 양치 지금 이주 디 도모스가 되는데 또 다양도 뭐 많아서 그렇게
1: 아디야 Adi kwa tenche tenan jingdhir ta nirtong nirtiglu nintzon jojina chaka zonga tsani ga jiga chashidai nuga rigni ikor kashu qo shangil kandag bay nina dikor nina kandazimayla?
0: Ya. Ta nirtong nirtiglu nirtiglu ga ta chaka zonga rigni listi kashu qo shangil ta munga bay nir ta chaka zonga jiga sacha maasari la shikdi tona rigni ikor yandhi dolum ga chi lang chi zinda sir ta pe to nan de shangal mang na ta ni shangal wa ta tung ni li sir yong na mang jo ga ta ni chi nang ga chin ga chin chu nan ro tem go ya ri ya ta chi na ta yang chi ta ni to ni ka ta tri lo go lo sir ka nang ga ta a ja sti dan de gra sang gi chang gun de yong
1: shang
0: gi chang gun de yong shang chi
1: 아리야
0: 다 야도세야 겐니리 종아트케 와카름진 다다 티마 자스티 타르송나 다트라 루 워크 콤바 타트응 겐덴드 다트라 양은 지 잡토 겐덴드 담핑 겐덴드 아르갈라 겐덴드 노 마드고 코모
1: 아리야
0: 다 다티엔치라 다양 카미니하가 요 아마 치르니 이쿠르 티친 오카지
1: 아리야
0: 안다세 동메토 티친 시코는다 티엔치라 다 특을 하르티 다 지금 하르티스고 도마이 치가스고 같이 특가나스나 특가나스인데 좀 낚시가 현상 몸트체 시가 당초 전나 다 특가 하르티스고 좀나 자크브른 바가 근데 협스거니 잡나 오늘 뭐 그게 나 너무 인터넷 안도도 좀나 이거 지금 당초 특가가 만드므라와 근데 던친다니 다시 그 근데 니마도 특가가 오스티고 특가티와 니가 니가 빠인다 다음이 여러랑라 아니라니가 다 대지 로직션 안 단다니가 생긴지 너무 싫죠. 다스니가 지금 로스가 도마 그 말이 있는 것 같고 말다. 지금 너무 로지오는 다 대니가 특히 많은 다 대도 전학 시기 당이 주시 안게 주는 것이 시기 시한 게 주는 것 소득인 줄.
1: 그래요.
0: 단디 상근데 한치나 다른 좀 많은 단디 상근데 대통한 데 자트라다. 단 하치가 뒤 다가라와티 너나 다른 상친이 온가 라글라긴 단들세 진단다. 틴토타 아망라 근단더 세진단다 어동딩 근단더 세진단다 단딩 근단더 세진단다 양디 징데 고카지
1: 아지
0: 원지 근단더 세진단다 마마크티 그던드
1: 아지야
0: 다 티안치라 다룬 아마 친밥 지제다 샹친가가 아망진 단더 안다도 초조나다 혹시가 지금 애친다도 안다도 좀나 혹시가 영지 샹친가가이나 혹시가 당초 좀나 가친가가 가친들 안다 쟁고 단도 뭐 마도 나 단도 또 나요 지금 루시오다 너무 양 샹글 알아도 안 봐. 몰라서 필 거까지.
1: 그래요?
0: 그러다 되나

Yeah.

Rejoin

0: 总体上，国内是民主民主统计中等级学给别南个个地来特别学了，中间地他了多次了不是重要的。今年没做人证件进重新呢，而家口出现没问题，而我家口建筑民主统计大学等那个级学给把等，没问题。今年是今年中民主统计中个统计三等单数学给，而你呢，得让让你们得点学把等，而家口出现让你们跟三十个等接头学吧，开平的头把级学给进重学吧。咱们能投诉天不隔了年吧，正式个等多年等等吧，啊，咱们些人先等，乔世杰马英八姐姐啥顿，大伯同我就行哩。潘村的建筑水平忙几时等，这么的娘的学起。什么呢？正式个正等的单送学吧等，卓米头疼，乔世杰等，乐恰简单点不的我过学吧。卓米头疼拿错了，今怎么是大个学吧？卓米头疼乔空就接上那是跟在南木同我就接的。卓米头疼的空等。卓米头疼前期比正式个临疼硬干着些不还加就些起。娘可能吧，疼的手臂三节的些才松。来村里说我们这个半娘什么车辆等，说我们这个干口吧，说那么车辆等花不添加，粗木些了。大个的话都是几车辆，这就是大个的话，俺这个车辆等说那么人钱一天。村公家等客户先从你几车这个年龄的准备一天，等我见面连才能俺做样，先见他的母亲。
1: Хуэн гэл пэйгэй гэнгэ рзавала, дэнжэг яртун гэнгэ рманжайын.
2: Хтамгэ бэнбарэрэн дэгэм бодайын.
3: Дэгэм бодайрэрэн гэнгжунгэ сэхтумэйын.
4: Гэнгжунг сэлхэн.
5: Yanzashang Zibir Khabachang Gargitin Pantuk Nambadang Longtan Tung Jajin Tung Sankun Lhangi Khanambar Kekhamzang Darta Khechak Nyanlam Tanjwajin Banda Kongchong Shalang Lemtsangin Tereng Lemtsangin Khechak Landuan Zintang Somdik Shilang Akabzang Namgilgin Rejupa Namba Ta Tereng Lemtsangin Nga Nga Si Jigla Thartang Ki Marg Tandil Kurki Tamgilzi Damung Jojiz Kodig Daltang Nyetung Nyanga Lug Arjayung Marg Tandil Huantun Maggirga Zantul Tokun Shinkhe Zung Orman Kung Yuanzhang Jigla Tharnda Kalama Dan Shi Yul. Tana Shunai Gishi Kalam Yelandga Kuk Habdaz Yil. Wei?
6: Wei, Gunzamba.
5: Oh, Girgan Demu?
6: Demu, Gunzamba.
5: Re, Terang Shabag Tresang Choning Chanda Tani Yeno Thiji Chi Shina Yin?
6: Laso.
5: Tigana, Ta Ganlak Tao Sanyan Terang Nyi Marg Thandrik Shabag Gikik Rangzindan Di To Nyinga Kundani Ganlak Thumar Habdaz Yin?
6: Chitangay Na Chu Marg Thandrik Seko Nanda ngaso tonggo kunthan tangga marik sachiv shawa de mangga shawa hachang kachin zire ngaso rangri jakwa sonjina jakwa de marik ngachin atik tawani tapar ta marik mampu gan de chuwa no jakwa zyen ko ga marik thanda kalis kan de jina jakwa ke denjigra sani ge phiji mamang ge chwa la so ba ge kirge chung shawa mampu zge marik thanda lan ryo yok tangga marik ke sachi ge chuna kirge de ge stawa yana yangnyang ta wo de yang zire na da Tungha marig nda gong chika nda ki sartan yi guno otad gori. Taitangna marig thandazna nga zo rangri jakao ka marig soso nga mangpo nda Tungha marig se guno da chenri chenpo nda ni jirdig nyamro cha yangna nyamnyong. Nda yi dali karke marig panchan wala karke mdanyam. Marig panchan wala zibkar. Da yi dali marig panchan wala rukhram. Deli tarong. Pansan wala jilun da karke tam ruwaan da idali nato thamonga Tungha Marik chinru chenpo da tenggo zikun tatadokshi. Suna talo ga dawa dhambi tsebaak chigni Marik thandu yatung kandaka karke chatham diyan khatankali ni itang zik. Chatham diyan na chara zikun talo gbarta Marik thandu tawa zuna da khayang dhukwa zam, khayang zan mayan bar. Toon ani gistang da ni ariyo so so ga mamang da karke chan da Semri tangdawar kirge chungta, adukuduk chigi dali, nyamta tsuwa roba, nyamta kirge chungta, shawa lika, lika li ju, sobjung li ju, rini jinzang li ju, tiyanjin korik songchub shepa la sopa kirge chungta, payin la sopa ge chungta, rang zidigdambi payil nishchang shepa ta, ndi yogi iki yonu. Ka huye, nang tra hinam shetun riba se kun tibjinta, ta nang ni marik panchan warla kirge chungta, thangril yi, ndigintang yi, 能力不行了，他小啊，错啊，刚去 他他妈的，别人家公婆的哟，这个个他，俺做个可给他们忙，他妈个之类个给他，不穿衣服啥，黑脚裤啥，还是衣服啥的样，咱们这等这个你看的，咱们等着的有那个个大作，俺做个可给他，这做，抢他的，第二节课结束过了，收收个，叫什么啊？第二个个呢，可给他等着，陪酒吧的，这个个慢慢个啊，第二节。 要拿那么个历史去穿的，要裤子了就，这穿嘛就那可给穿的，没得穿的穿的话有。这裤子，俺做个，没得个这个穿着个那么的，哪能这裤子穿不下来？俺做他们个，大前面这些裤子，中华没得个前面这些裤子，这穿一裤子，那你这，没得穿这个可给他，同做的，我对不对呀？
5: 啊，大吉根到我村去那，过年没得天这个下巴个个个个让人家的多，人家个看过年看不到这个么子一套。啊，当年干那个到我村去那，他哪能个家用没得天这个黄土嘛，给了他们个呢？啊，让你个他没得天这个下完的，去个很难呢。养那老不得没得天这个牙疼个跟着家虫的，大路个大点把个去洗个呢，俺硬是着把那不脏的，他干那个到我村去那，那人个脸跟个当年，冷冷吃个一年呢，地瓜苦呢看不到这个呢。
6: 老苏。
5: 大地从那让你那村去那，借用个没得田那个，农村门那去吧，你们那我们现在他还整个往水子里，他不是等着到我个村里，那我都十个多那个感情子里，你到我村去那，村里的那，啊，农村的嘛，都我们现在，蛮坑个你等着那些个，你看的，蛮坑个留住啊，用个，年不离的，大住蛋的到我个可给他村里的。
6: 同路进村的嘞，你说那个九个大个中人八个，我们看是个中人八个，我们看那个，吃这个的里个给他，没得同这个里看的，那个有，里面也是那，那人家那，下完个学校你的，下完个学校当铺人家那，那几大个的，你通朝等过的，那做个就是我就说那个八个，你的，精神也好一点嘞，那个人家的看的，啥人家忙了，可以这么大，你通个长期了。 下完这么严些，这几个这么严些呢？我就个头么儿，蛮长的，这个地方了，三年个热搜搜个，你忙这个，艰苦，三年的了，用么啊，用啥？地块这个哪里的？我做个可给种的，不种一下子，下些都啥个可给？你做这个种的嘞？回来就到那，三年就人家那个给他，差不多人家那还就拖啥个啥地么子呢？种的巧那个。 你你忙的人家那，你那可给刚搞了个可给那才几百克，第二几个就打，先把七八拉手把的么，第二几个可给，大概二十八拉手把的么个，那是忙不用那个啥家的，用忙啊个啥家子用那个，我去满坑的个可给汤汤包个，中间的买了个单单可以，他做个呢，满坑个三克的这个嘛的，啥家子人当满着了，人个啥家个你忙个进口的三克一的。 电动车那可给拿把拉手把的用了，拿把的过子了，啊，满级，车子那个个人个车子呢，这样俺做个可给种的，新几个可给零钱嘛，这个道理，你哪里个那个可给种的，拿手给拿就管的，几套可是不拉手把的，说说了，俺做恁当个没啥，俺做你做个六十米路的过子，啥家伙，人个，人也，俺哪门子去了，我几个给说话的把个可给说几个可给六十的几买个。 电器个可给当然收入增加，电器个种类收入没增加个，大家说说呢，的确个可给，没事可吃吃几滴药呢，能挣一点的，大家个那把子了可给种的，那把那个可给，满去做点个干康的线路，他不等个去，大个我说啥讲的可给，俄罗斯把的某个可给哪里，用网上用的可个，我去回收那可给俄罗斯那个产品子，你那俄罗斯那个回收那个，甚至产穷的。
5: 你这一点你可给他投入个，差不多三，投入那用那半的工那个，啊，好多个那个的啦，人个不就是说把那个可给种的，他们买一笔老了，啊，差不多可给种当，几个老了那是办的比较多，啊，嘛是那个那是办的某个老个那娃那是办的少些，你这一点他，短期三年你忙了相当就够了，所以现在呢，要俺做个种啥讲的，某那个，几那个。
6: 那老师把这个是，忙弄到个，俺做个忙弄参考的样，今年，某那个哪怕手机些啥个，俺那去吧，俺呢，你那地趟的些老师把都叫我了，叫了还来管我去的嘞。 다 난칸 나용도 나반데 건들라 샹도크 고름 그 소치 고로근 띠 한쳇더니 널티 정식더니 디통도소 사마 사르 연아 건지 건르 연아랑 그 나트 그 그게 다 나트 힐 서퍼터 나도 녹을 사자라 그렇게 숑 멍하게 다 그게 숑고 멍하고 노가 그렇게 좀 다 알아듣지 않고 연아 첨바 그 그게 다 나르가 로그 나르 디콘데 지름 디콘데 그 그게 좀 다 지스친다 골란다 내가 치 그게 송치고 있구나 디쇼 소소들들이 다가 산에 그냥 뭐 서퍼터 모네크 나직 내가 속에 모네크 산크인 발라 진통거 롱록쇼크 모네크 그게 양심지 산청형인 바 데이들이 이제 나 다 사찬데 그렇게 좋다 용모하게 회전나 다르 뜨자고 나반데 이제 나라 하창하창 용몽거 리콘데라 그렇게 좋다 난데 쇼도나 산된 게 치기 소치 지고고 난데 마숑노가와 치들이 그렇게 나반데 그렇게 좋다 치들이 하는가 고송이고고 대정식더니 저게들이 이제나 다음에 로망거나 진짜 나빠 망디 갑데 만큼 능니 나빠라 그렇게 잡셔도 야토타오 다 만자 만자라 좀 버터고니까 야카타오 때문에 무슨 사전에 나빠다 그 진용하고 좀 디코거나 디컵들아 영 나서가 만큼 능 거 만바 좀 산지기들이 디와소소 디클소소 디들이 말아 제르마 디와소소 골음라서 파티모스모들이 Nyamang sandhika dhali, taga ayi chu kamachika loghologi, yana shala chu kamachika loghologi, yana diwa ga nyangtar chu kamachika loghologi, dhi dhali jina, ta chikini dhithang su suku chanchakchi. Nini rinne kakirke napadar kosa, nanchi lasukpayi. Dhi dhali jina yon, sani ga nyamang ga kakirke zhunda, dhithang ga tsua, dhithang ga ndakhin da, chikhtana dhali, yang ngachin dhi dha loma ranga dhinu koga, 사차가 나반데가 그게 좀 다디 텅근데 희요 짐토 송이고 나름 그 정철 되나요 원도 뒤에 원치도 되나 마라코리 그게 좀 다 정치지만 요거 요노 데이더링이나 산이라 여러 걸 고름 그 산이 그 서종은 아주 그 토텐데 그거나 좋고 나름 저는 되니나 좋고 늦지 한 번도 봐요 리콘데가 니선데 야지 이들이 나도 니엠보 서종 거요 마르무스탄 쇼그 나도 리카드 컨글리 컨트나요 가마치고 도도들이 양들이들이 다 단이 그 님은 그 나름 존재 리턴의 힌디 총도 열었거리 짐토라서 봐 짐토라서 봐 땅이들이 돈지 산이 그 그게 좀 다 리소소 그 님은데 그 리턴 토텐이 좋고 좀 간클라서 봐 세는 예지 대한체더니 아주 그 리피 생각하고 주나요 들이 사찬도 그 그 르토 점점 그 간클라서 봐 치사에는 그거 사찬들아요 저거 되지나 알랑쿠르 그 돈친라서 봐 영나 랭고니 그렇게 가르지라 스파티 모그 그게서 되잖아. 아리파가 그렇게 좀다. 얼마나 스파티 문 좀만 사게 사는 거가 나쪽이요. 쳇든들라 그게 리파가 그게 아리마가 그렇게 소치 상크 다 치잖아. 리치가 리치 그게 리치 요르조 그 상크라 스파는 저기들이 우치 수아르파가 소징 리마가 그게 나징인데 리마가 그렇게 좀다. 대충 좀 네 그렇게 소치 살라 스파도 참아 게이들이잖아. 지금이 사차 랑그 만반데 워크크 연아 대한지크 동르크 대한지크 그렇게 능르크 만큼 소소라서 받을 소중라 하라거리 먹으더니 리콘데 그렇게 럭틀라서 바 남든지 서버등같이 론던 모모 아크람플라타 나초가 리피트한 그 만반데나 사산 넉치가 그렇게 아니는 종라서 바 데임 그러더니 만바 아자가 그렇게 좀다 리피 만주르크 lakdhan se jime ka, ripa ga ka ka jurzu ga lakdhan se jime ka, dhala sopa jo sacha ka ka nandhan yi, gyan kongli ka sacha nde hiv, dhidhli, di shok ka ka ripa ga jurzu shok ka ka ripa nda ka ka sopchi ka manla sopa nda, dhala sopa ka ka nandhan yi. Nini jina surungu suru lopta chemo ga girgan, chemo gyan ka zong dorji la sopa yang, jo man ka nandhi sara hivi dhali, wuchi suwa ripa ga ka ka chonma ga lakdhan, ripi ma suwa ga last band na tsara koreyon sotri nanga mamba chyo sotri dali ni chok ke ge yon lakre era kor chim thon yo chi den chen ni jina gan ge chok ko tong le ke chok ko yon ta ge ta hunan ge mara shang tan se ji me ge tla so pa de tong le ge so jin ge re pa ge jo zo ge lakse de la so pa yon u chu man kan na tsara kore nang den chi u chu ge man kan ge mamba ha ra kore ng 저도 쇼크 챔피 저라고리 된데이 데이들이 돈지 사찬도 그 알마메 그리치더라 알마메노 그 알마친 그리치는 데콘데나 다 마신나 그 당르 그 그게 다시 시작이라 뽑았다 배추 통나라 요고요 디코다는 지 마메 그리치는데 조이들이 데이들이 이제 나 그게 레파가 그게 조조 대간지 그 대충 욕을 걸리 대간지 그 지그 그렇게 내와서 하소라서 봐서 당지다니 맞춰내더니 영 사차 런더가 나빠한데 그런 거 속한 요 말고 그런 거 고름더니 솔직히 탄카는 뭐 엄청 와도 그러더니 사차님은 그요 간각세 그 요는데 다 와서냐 지금이 어쩌고 그렇게 솔직히 답난데 가리 나빠가 그렇게 고름우고요 로트냐노 아니니 그렇게 낙스 그 제총을 하시잖아요 아 저는 낙스 그 총노 디토가 나빠한데 그렇게 지니 그렇게 솔직히 고름처네요 아르빠한데 저라고리 조르주라 스파티 정치더니요 젠디 그렇게 주노 대한지가 감색이 아르빠한 조성만 맞색 디 민정 그 처지가 그렇게 다 내와서 디 정치겐지나요 어촌에 차지오노 오다티모리 다그 르빠가 참가하고노 서콜터 대한지더니 이제나 조사장다 다 레피 정치더니 르빠가 틀라서 봐 다시랑 전에 나 막스테지라 다 모르고 추세지면 결과비 추세지면 그 속아서 틀어서 봤더니 뭐 틀어서 봐 나고는 안 봤는데 망보여는 그거 내라요 어찌 소화를 봐가 쇼트는잖아 저거 사사가 대기가 걘 세트도지 코르 저만 가능한 된대 용도에 어찌 소화를 봐가 털마가를 걸는 거더니 사트를 걸는 맞서 봤는데 어찌만 가능이 내라 정도가 섭취 넣는 거가 맞지 내들이잖아요 랑그 만큼은 남바초 그렇게 좀 다 틀마가를 걸는데 나파선 접하지요노 세터리나 상태라서 바가 딜러랜드 도모마인 바요노 우추 오르만칸 그 셰치칸데가 우치 수아르 바가 소틀랑그 다가 흐타르 스그 드 름라서 바 식발라서 바 네모가르네 아믹슬바르네 제노가 마즈탄타니 야 당조크 당립 소리 그 다 숙적 그게 탈런 세군다 우르모그 츠글라 안나글라 소파 그 터지다나 틀라 소파 나소 카츠라 소파 그 장제 츠므그나 타마 지들이 그게 되라 피아피 그게 러나 소파 더그 츠므그나다 아르마라 소파나 하소 이틀라 소파 더모그 탈런 망포 아초나 안나데 당립 소리가 월 소리냐 냠데 그거니 영 산에 그냥만다 그 다리 츠 사츠 kalau tu lah supaya nak guna, demu guna apa mampu lah yang kerja cinta, nampi kerja kanker lah supaya sekejono. Di antara tu ni, jadi nak cuci sajian tu yang terutama jambel lah supaya demu jombang sahaja. Sajian yang aku ke, sajian ni kan tanpa cerpa, kongri lah supaya tu sajian dan dia iyang. Terpakai tu dan dia iyang ni macam ke, sekejap lima ke kerja lakukan tu ke longtang. Di antara tu chill, terpakai tu kerja lakukan macam ke kerja manjur lah supaya. 용등 사중라서 반대 러랜드 당대지 용당이 나초 만큼은 건데 만큼은 있잖아요. 창의 용기 창극 지금 많이 벌. 창극 소소니 용식 러랜드 반대 그 다 배추 등이 나초 그 좀 다 그 저당 전부 대한지 그 그렇게 나를 속아와 그 나를 빠근해 가리 너무 마음보다 만큼은 당대지 용들이 영 사차가 니망더 나그 솔직히 그게 좀다 강크 연하만큼 그 솔직히 네와 여러고 돈들이 다 돈지 사치한다나 사치한다가 나빠 아주 망포한다가 그게 좀다 나지 강크라서 봐 그게 뒤세게 요노 서버터 쪽에 고스탄 창크 그런 반다니 만큼은 언니 냠용제 럭렌 펀슨 소바요 봐 아믹스 그게 럭렌 차브레요노가 남바 침키 타마 고스탄 그 원대저들이 나빠 조여라 만큼나 돈덩나 나빠 크게 나라잖아 러너러는 그 게임 그건 투산이 좋나 그 탄클라서 봐 안난 좀 그지 안난 좀 보이다니 그렇게 나빠 그렇게 강클라서 봐서리 돈지 리더 다스 나다 쇼치니 아데통 토트 만지 토트는 쇼트니 마치 머리 틀리 그 자가 돈이 안 보더더니 니칼들이 왜 오지 데인드나 그게 쇼치기리
7: 제제
6: 쇼가 니빠가 정치더니 나 저거 다근데 나도 사는데 인지나 산이 아믹스와리 만드 자성 그 그렇게 좀다 지신형 더블더 그렇게 동승 저우 그 그렇게 당공공 너무 유노고 그 너니 그렇게 좀다 진행 시작한 라서 반대 그렇게 통공 판선 소바에노 대국은 아주 그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gun tolgang ge ma chok ge jing da wo men ge men ge man ji ge ge ge den zo kang ge de li da nga en jin na ma ji sa wen ge ka dang jin na yo tolgang ge ma chok ge man jin de ge ge ge sa wen ge ka dang jin na ta wen ge jin jia de ma ge sa wen ge ka dang jin na ta wen dong ge da nim jia de ma ge ma ji da nga ge jin ye cho xiao dong de jin na yo ge ge jin ne jin na chok ge chung na ja ge ku zo de xin mi la ge na zo chong na dong bi ge ge lang xia 양나 전문가 탑지 조원이 디노셜 총나 그거 전문가 간첩도 진금통도 요바 네 전통형 그게 좀다 진금통도 요바 내려가 먹이더니 산이가 만바 간바서 제가 디모 만보즈 그 지금 앞친 학생들 가지고 왔던 종티 산님들 그 그게 진이 통콩들아 그게 만나 자 디모가 내가 그게 투 예비 내가 그게 통고지 통콩라서 봤던 모습이 요노 너영 그게 만나는 배쳤던 거노 대구단의 리칸데 진다는 틀처리 당연히 이제나 그 사는데 그 만족의 진이 더 개인이나요. 뭐든 틀들이 진의 통공 고란데라 그 리카던 리들이 랑그 그 사찬데 그 만전의 배추 당리 당하는 게 나지온 만족을 자라니 그 특성도 당하는 조다 공름 그 축천 토비들이 이제나 사는 그 그게 만큼의 요소이 사는 이만 그 만그 그렇게 좀 따김 콜라서 바꿈이 더불어 그게 대화소소도 샤르디 소소가 토텐강이 워먼그 아데크트니 워먼드 라소바크게 했더니 나바조글 렌트노 렌지나라 그렇게 쓴다 지니 스만드 인공 데모에노 아니니 만드 그 그게 좀다 네와 턴슨 접아요 단 네이더리 이제나 그렇게 좀다 제르는 거는데 문이 제가 좀다 나바만 접고 그렇게 좀다 라는 거 네통 라소바 네 장식라 그게 판조가 그렇게 좀다 세제는 레인 봐 아 디크게 게다리 단 네이더나 나 저들이 의체 이제나 워먼그 워먼즈가나 워먼그 멤버즈가나 한만통 한저런데와 그 소소 있는 말에 이거다 워먼가 멤버 참아서 네버터 안만그 닌진데 시고네 데이터 나서 그 어쩌만 컨타고 전화라 로리리라 아야다 아야카가 갑더라 배추당들다 로리리라 메토카 로리리라 그게 하나 그게 레워컬 영 로리리라 그게 좀다 메토 단 레워라서 봐 참만 좀 리카 너무라서 봐 같이 티슬 아무슬 배추당들이 사니 그 디쇼코 만바 소총이 아니니 산에 그 통통들아 그게 혹시 이 데이터들이 그게 좋다 랑그 파일 같은 나가 자꾸 그 나도 젊은 어떤 게 랑샤즈나 나가 단위 님은 그 지그담 미침자 든든 전체 주다 같이 랑그 니와 오르면 그 그렇게 히 히샤 연던데 카리 다른 나도 그렇게 다 파일인데 지금 인지나 그렇게 진 스티콘데 거란다 통통들아 혹시 이 아니니 티콜크 사운라 속과 대답시 선리 진이 세컨라 속반데 카리 아만라 속바지들이 산에 냐망도 그게 리탕가 리탕 토된 게 정신나 그게 배초당 선리 인지나 그게 사운라 속바도 니치 텐드 위니 마츠크 사운라 속바 그게 초타 강라 속바 더니 또 님스 초타라 속바이들이 만큼 그 고라 거리 속거도 더니 지용어 그 진이 세컨 티콜트 싫어 거리 랑그 제사 지금 다 만드게 그게 제사시 있다 싫어 거리 사원 뜻답이거나 농어 뜻이라 그렇다비들이 사드니 징금 뜻이라 그렇다 소이들이 네들다 나초 그 파일 늦은 남자가 심진 늦은 나초고 네들다 나초 탐험 그 심진 늦은 것이다 맞죠 이니야 데모들이야
1: 제 다들나 간다고 고니 아다 머리 던질 그 샤완다 도군데 인기나 공수 인기나다 한큰 그 리카 니던 손들이다 등에 아다 한지 페이지가 쳤는데 나 다타 페이지 송 쇼나만 잔다 필도무 이 어느 그 냈을 때니 갑다스가 마즈기다 아트네 간다고 손기나다 여름 그 샤바가 튼다니 머리 던질 그 리카나 듣고 타서 각 스무 연이나 야나 여름 그 샤바가 튼니 머리 던질 그 리카나 듣고 타서 의시 지금 증진이 예고수 그래서 건강 요인이나 디카쿤의 갑다증이나
0: 다디도나 의초 다그 머리 던득 그 리카나 두사가 예사타고 나초 다그 다 지름리 지름드나 머리 마마 머리 마포 카마치가 니도리 초하로 그노 그거 머리 던득 그 리카나 다시 공나전 하정 하정 개천 버스 나 리카나 듬고니까와 나초 그 간크 제사대 강에서나다 조 달로니 종티 칸이 샤바선 마임브라 자쿠크 자툼 경이니 말아 그랜데 이들이 말아 땅크리 럭트리 로리리가 다 그위 치 지금 그렇게 잠크르트 머리탄도 야튼 근데 그 저쪽에 뭐 땅크리 이들이 리칸에 말아 그랬 저쪽에 있고 근데 이제 나 그게 다 슈니 이렇게 ལས

0: 산다 니고 타서 근데 말아 그리 든든히 줬다 시가 그 잘못 든든히 시 니만 그 그렇게 드신다 또 니만 그 그렇게 삼르고 나온다 말에 든든데 그 같이 나온다 말에 든든데 그 그게 좋다 니께 나온다 나서 봐 사회들이 남바 정말 다 시기니 줬다 같이 뭐리 이거보다 어찌 샤와 그 산이 그 샤와 안다 듣고 샤와 치마 총수 강당 강이나 토벌다 니노니 다 말에 판사 워크 그렇게 하더니 판사 워크 예수 검시 가르글 아소빠 쇼 소소니 그게 판사월라 덕그리다리 찍찍그텔라 그게 좀다 또 영무군이 그게 좀다 머르크 리칸들리 리존다 통나가서 통나한 거 그게 좀다 그게 치사가 그게 자충은 안타클리오는 요트리 디코다 데인이나 나서 그 진영한 정부 사도 소오지리 다 간크 치사 되나르트리 다 슈니나 가르 담 나초코 땅다니 마라코리 드드르지 간이그 땅다니 마라코리 잡드리 저들이 데이들이 니마만촌다 그렇게 좀다 니마만촌다 소리나 시그와 그 사자 소리나 사자 친구 년도 그렇게 다 년도 삼아 가막지가 니도 요사 때문 말이야 이거다 년도 가막지가 로그로이 니콘들라 그렇게 다 저들이 되나 다 점점 로공을 하고 봐서 강지 당시에 강하는 거가 내가 사람이 그 향소소 그 그렇게 선생 그 데이터들 그 년도 삼아 로그로이 가막지가 산지들이 다 니마가 저들이 데이터리 지나다 니칸드비드 카치모리 니모 캄토리에노 사자 치노 른드크 뜸디노 소코르타 카테글라스 코타다 망포고 고네 데이터리 마라코리 가니그다네 데이터리 마라코리 트드리 코노 코가 디쇼코 카게 트드크 셴칸다 디쇼라 카르게 산드리 데이터리 지나다 마라코리 샤와르 뷰드 카치모리 디쇼콘데 지나 다 조게 칸트지 사라트리 데이나 다조다 리칸다 카게 다 요카도 총라 총제레 Nyamangmang tsukka chunga dechil dhanbi suwaadu rukuna dandata mirg tandiri Nyamangga kirke ndasin zantang tantani nandaga kirke chumta ndakhi chenpo chagchudata hachang hachang ta kachemboresi Otatari
1: Re Adigna terunga lensan jigdikyu gati sulayang thayungu kamo
0: Lato
1: Ta girgin tawar songyana maungpana mirg tandirka shungni shawa chigi dribgisagiyo ta runga charjig kakurni khabda zingina
0: Lato Titan tashi kongni ta khada waladi Nampak sosial non sekolah tu, jima aja nak nanti. Macam tu, bukan macam tu je aku ke, mereka tengok ke, jatuh tu, register zon dali. Jika ni aja nak, ngaco aja nak kerja lipsi ke kundi sama sekolah tu, mankan mangko, lizu anda, jika ni napa la, suci senkan ke, mamba ini macam tu, ani ni jaga ke suci tang, tengok jatuh tu, mana kori, jatuh senkan, mama mangco dulu lah kerja, kenyang dulu ni, hara kori, ngaco senkan. Demo이다리 만강의 인터넷 양들아 가득 챔보라스바 가득라스바 튼 리쇼코 마나라스바 제성이다리 산이님은 그 그게 좀다 리텅그랑스바 샤와드죠 다 서버드 만치 토튼도 억주 사자다고 소녀나 다시 공나셔오는 그 사자는 너무 그렇게 사자 강카지사 서버드 나르글라스바 좀 망사 너무 담 돌강으로 오는 게 나르글라스바 망보 용사가 사이는 거고 대쇼는다니 너트도 만강 그 그게 제가 그게 드그저스 이제 메카 망거 롬자 서포터 만나 소스종 서포터 대한 지가 그게 럭틀라 서포터 망대들이 망캉거 니와 지치 점토 당들이 아직 소소가 망망들라 망캉거가 찾든서 망캉거가 욕과 사내니 망거 그게 대탕들라 긴가거죠 아니 이게 좀 시트 되는구나 맞다 진컴거 리칸다 그게 소소동들이 녹은 돌강거 맨쪽 맨쪽 나죠고다 우르맨거 맨지거 덴조캉 맞다 진전의 형들이 돌강거 아마스크 그게 다 진이스타캉다 상마 마음아가 다타 다른 데임즈게 쪽을 그렇게 정도 저도 좀 다만 메크다 이나요 영당 정거 근데 콜크 만전도 녀서 여고이 데이더리니나 마음아가 알만디 콜트 데임즈게 이들이 서포터 만초크 원만디 콜더 나초 데임즈 능력 정도 서포터 데이더리니나 진컴더나 원치 요노가 진이 세컨 콜라다 냠이 선도고는 리콘다 워크 사탄이 타위 사탄이 찌르시 데이더리니나 나초근 도인 돌강다 성주 예보들이 마친 공공들 성주들이 던지 나초 처음이 탐원거 침지 동화머리 그 침지 제목도 역고스 전조라다 너희들이 그렇게 맞춘 이치 예수고노 대인야
1: 야야 아따데른 카르마 섬실럭거랑라 간럭거랑거 실릴럭비티술 외실달당 잔다 당네노 트지치시네인
0: 나선고도 바빠든지
1: 야야다나 니크데모
0: 라소데모
1: Rēdu bā nāmbā, tā kūngir dānsi kandu nā tsōngi nā shēnghē zōng wārmīng kāng gā yuāndrāng, nītōng

0: 야뇽니비
1: 나 두고 총총 청마가영 공성거 와르는데 등등이랬더니 나초 터몽더근 노거 제라 총총 나총시비가 슬림츠나시죠 응아리와인
0: 아리 형님이 두고 총총초
1: 나 두고 총총 청마가를 희슬했다를 다 예튼 디시나 돈라요 카 디더나 나초 예튼 디친거 그게 공성스가 랑아즈교 나 두고 총총 청마가 공성디 차르지 간다즈 텐요
0: 아리
1: 다나마 소소가 랑랑가 갑숙다라 공성도 흑게부즈가 로쭈 로이 쇼르트인지나 양토이코고니 다 휘차루나 초코 티한치니 세무티나 초코 참치마 송나 초코 강터 초코 총총 창마 공성도 흑게부즈 시비 쇼르트 희샤잉 장존부즈 정조가 그렇게 고르크 유과즈그리 티첸거 초코 총총 창마가 차지 유과즈 된고
0: 아리
1: 때나 두고 총총 청마가 십등 유언자영 나총 시비가 틀림 증근 로르기 따라 보자 임가 럭실럭 사르와즈 그냥 줄이지인 럭실럭 사르와 냥 줄 마시비야 근데 아치 림츠 몬마가 조그 럭시티 영치르 중화즈기나 참모레 두고 총총 청마가 옛나요나 보자 임 등 산데 아치 탕하지간 돈주이야 냥투 총위 지비정 첸부 옌라 떼난저 체에 특바 냥 총영 초등리나 깨머니 세고논더라 아리 대릉진아 영 보자 임그 체더 다 럭식근능니 자근능니 사이 제근능니 데미다등이 럭실럭사르와즈 체더 고디시요 다나 쪼고총총 청마가 그나 차가 통화 십등윤자 보자 임그 지금 논주이야 퀴바 윤든 준준바 데득 럭실러렌치나다 아잠투 첨부 치위데르 인시르 치우 담질바 뜻이기야 저고청청 청마의 고뇽즈 아리 로브잔조고노그 저고청청 강망즈그 너등다스다위 럭실 망아즈 파처로 로라종요 찌르삼그 다나 다 소마닝고노 영나 소마정고노그 저고청청 청마의 보자림등 산터 영나 정나 나칭이버터 다 럭실 너등다스다위 망아즈 예라종이 아른가 다 잠비 노라냐르군데 시게치너 아리 다 원친이나영 나치 럭시자 당회라 킬 망아즈 정고지 진테치 조세케요라 아리 다나 나치 니워르데 총디니빌리 히샤 망아즈 일란전 요덕시 가치 아랑라기 비 윤덴디 녀마리라 츠리종 강식인자 송화나 츠기자 말이 콩터칠즈인 회타르데 나치 총디니빌리 히샤 망아즈 톱종에 교덕시 가치너 아리 다나 조코 총총 청마게 십대뉴엔자 개우치라 난던 담비시 야츠르진 회타르데 부자르겸게 다롱 탕식 돈주이고 퀴바 유언든 줄은즘바 데이터 러시아 렌친데 양초 첨부 첩이들 연실 초 담질은 밥 뜻이기야 리 조금 총총 청마그 아 다 러시아 근자 아구가 리 마고나 십등윤자 보자림그 아르디즈 옥초주이야 리 케파 윤든 준즘바 데이터 러시아 렌친데 뜻이가 다나 윤든 펑슴 초과 등 단노그 키와득 다른 그 윤든 더다우즈가 다 일첨이 영나 나르길히지 되게만데까 되나 디브진트 커거 영지나 통티스 숭노가 럭르시아바 긍땅 긍영 마리와 담 바바가 그게 땅랭이니 디슈가 로브중이니 담무즈그 회나다 윤든세고논도 노르땅 기와는 노르가 왕주거 덕부다우즈가 차지그나 오다 그게 왕주거 덕부티 다롱 노르 긍나 긍치와 영나 자치노고 노르 멍우즈 단지나 웅즈끄는 아긴 마치라 수꼬노 디땅 찬자와르라 디쟁그 키위쟁 럭르시아파 영나 그래서 마시 록실 뉴실 흠땅잖아 럭실 진우 회타르데 다 럭실 멍아즈 아른가 로그 웅즈끄는 안 지켜요카 데나 보자르김게 영 디진테시게 요노가 럭실 멍아즈 저코 총총 참마그 님비 워카젤리 쫌비 아 단이나 잠비 노라냐르게 요너 디브징그 키와 모즈게 영 럭르시아파 영나 저 럭실 모즈 아른가 로그 웅즈끄는 안 지켜요 노가 뜨무즈글라 리드나 얌투 첨부 치비테레 인시르 초 담질은 바브스 단단이나 저코 총총 멍아즈 그 파츠르 인자 고제르삼크 Rita Jansu Chimbu Chagatit Laker in Zultaweri, Dina Kirgi, Tatawaz Chigno, Jachiwa, Hastung Sapa, Tselmepa, Namuzi Kirginjina, Shunu, Zunjina, Tachatin Muzi, Santa Kirganan, Dino, Atana Jansu Chimbu Chiwi, Tirgichi Losonzi Zitana, Cho Mazi Kirganan Babkyoka, Tate Nu Jenga Tabzil, Tangina Jansu Chimbu Chiwi, Tirzi. Таң гацу киваз гатавз га чацунжина ян аянцу чембу хсиг таи ва хтын самнара таун мтэт шугжа цамжина жргонуг чэтэн мууз рынгэнжина нанга лингэ юнуг танжина хуи дила кана шекэ юнэр тичэнгэ тук чончон цамагэ ян чунтини вили хисяра юндэн жэна ngarjeta khangtuk marje taung matata thobjung mangaye chu khangchung gu guni thobjung mangaye chu tatasi gachinar ri tinu chengda khipa yundan zunzum ba tetig lagsila renchin de yamchu chembu chwi ter yinsir chu tamchil ba se gonu terang lagsen denjina yang tuk chong chong changma ge kanar jib ka longa markera nyembi waka jili tambi nolanyar yung ngari wayin Ya, nyingi bi zhuge chong chong chuo gongnin ji na lexil chama nyam zhi yi deng ne ren de deng de da bi lexil mang a zhi ge jing yi de deng yi da ji shu ren ni ge luo zhong yi na chuo ge ma zi ka shu yi na chuo ge ni shu wa ge ma ra ka shu dun de ga di jing ge zhuge chong chong chang ma ge ren ge ji xin dan ba zi zhi nu ge ki bi xie dim de ga ye guo zu jing ju de da xi ge ge qin neng ge dun qin yi ne ari de na xu ni bu zha jing ge di zu tong tong zhe ge neng a na zhong xi bi ge zi lim chen na guo zhi yu nu ge chan chung sen bu ge neng dun ne 아르디즈 체종 우초주이야 타나 쪼코총총 청마그 십등윤고 아리 당디나 중시비가 들림 층근능아 조끼 딩지레 티바가르길 르비 가르콘더스부 체타고 르시요 아리 조끼 딩지스타우스가 차촌지나 알랑가 제스라 가신요노 능기스 시르린조가니 알라땅알라잉린조가노그 쪼코총총 청마 체타고 르기요노가 세라즈그 타나 당디 조끼 딩지르근능아잉 쪼코총총소놈 초그동노그 시르 톱쪽 초세고 논데라 조고 총총 근히글랑노가 망라 촘진 히지니 글즈글렌세고 논데니가 쳇다고 드시오 조고 총총 참마게잉 님비 쇼르다 아랑거 로카등 참나 이고즈급 중고 다니 찬총니와 티바가 찌그능아 디랑 쳇다가 나르뜸즈그라 시중즈 쳇다고 드시오 다나가치 디진테 티바가 찌그스컬음 덥질이다땡이 올어랑거 나르뜸 시중라 리중 잠릉 하늪거 다 나르뜸 강망 즈긴지나 셰케요너 조코총총 상마게 영 년비 쇼르데 요고즈급 증 스탐지근 고온지 와스음데 효르니끈 당 요과즈게 제이다땡이 스탐진 디능나 나시 고고노고 네일그라 탑샤 차즈게 조크요크 더시게 사라가라즈 히그즈그다땡이 아랑기 히노가 나스탐데 닝쿠르나오노가 조코총총 젠바냐 줄리나 조코총총 젠바게 히노가 나스탐영 효르니끈 예나 초코리

야 뉴니비 조금 청송초 실내 문디 당행 당조기 나 총시비 가츠크 조기 등질그 클마식 당나르 알랑가 제슬라 가시 오노그 조금 청송 상마그 십대닝 요라 리 떠나지 나왔음그 홍마일란디가 당아 조금 청송 소놈 초글릉노그 실라 법적 초세고노 리시니엔 조일 조금 청송 상마그 영 년비쇼때 예고스가 중화 링히송나 나초 나 총시비 가츠림층그 조기 등질그 클마식이 조런거 깽가 남말아지비 실내문데 온도의 감성그 조금 청송이 난자그 랑라 과진치비 파마등 이르그나 럭치크나 영초과 떠나가지 년막지가 법적 초세고노 실내문데 진행 주일

야뇽이 촘친히니 러즈글렌세고는 데냐나다가 나총시피 가츠크 산총원이와 티바가 찌끄능아시가 대릉체득고디오노가 나스터마라 시동안연주일 다나가 나스터마라 시동안연주가 노그 두고 총총총마그 즈게즈그라 아주 티바가 찌끄르 칼라마시야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샤글이 녀리 가르콩
0: 히르저 데무조위 가르콩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초 로르는 단세아르 미 가르콩 주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가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가 제츤잔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다시다시 저거 산지 능진 반등이나 나총시비가 최근 지티 참바 리비스가 콩르 리 텅디 리비스가 콩가나가 나총시비 진행 옥투케토니 아치 상뜸 칼블리숑위 사스툴세코논더라 시스템 제로그라 시스템 저조가노고 두고 총총 참마기 미비질응아이 형님이 미비질르세고노 시스템더 체터고 리시요 리드나 지스카브튼 스탠바그고니 다 제튼 디신 톤라니가 데나 시흑슴 제일로운데 인제나 창만제나 닐름슴 비추엘

0: 다른 뭐 질문 좀 드든 내선 년도 간 크르마즈 그 이미 센조에 거기는 다다 까모 까모들이다. 옛날 그 거기다 따오자 녹화 맞춰 그랬다. 여러분 막통 간 하스리 냠들이 인득해로. 다 매치 뚝선로 좀. 다 정하지 록서지 냠되다. 다 하스리 인득해로 렌진도 타모다진 좀 내선 그 다 녹통 간 옛날 그 캡더기 내가 먼저가 먼저가 뒤에 땅든다든 렌
1: 아니
0: 그렇게 또 내가 냠든다든 이런 땅에서 달럭도 마오가 가진 대치지 다니다 혹시 돈다가 망아도 말아 뇽뇽이 뇽뇽도 맨의 마오가 젊은 돈들까 자치 먼저 남바 대치근 소화당 나나 된적근 소화 저러지 쇼가 처음이 바빠지 중이 제와이
2: 나수 스티마 크네즈 사춤 나수 등냠데요
3: 자춤지 나수 대통령 차르둥 중벌의 송수시진요
2: 자춤지 제멍지 저시 케응당 인근 땅클시요
3: 자춤네 야크키 저시 자춤냠라 게스춘 링고키 지드소인
2: 자춤 말라르 거바당 자춤 호중시파 자춤 서송시파 자춤 송큐시파 다툼 외출시에 빠지는 나수 태문근 간처인
1: 레인양 카나바티나 데랑글레친디나 다고니 골고르그랑스중 클달르그중어 지문 왁통 큰급접디냐 토과 길그질다땅이 다 사그니니쇼누그 긴치르그 조지 총총즈가그주 질레인들이 디나 다 조진듭질다땅이 나초자치멍 쪽그치즈히고그지나 다 긴치르그 조진다타원지나 사차끙땅끙이나 숑땅종진 요니 너무그 조제가난바즈그리 디당나 다 공니쇼디냐 토과급샤빠진트 다 조진듭땅더타오 다 멍완이 뇽와 영나 뇽완이 메빠그 숙스 지르고나 다 치즈기고지나 다 야치멍 쪽이나 쪽거다니 회주지나 답접되냐 토글라 속과 참증금 나이나 쪽거 참마그 저긴 앞진 커스리다 등이 다 냠적 거니 독자 직적 거니 다 조진디 어긴데 멍고가이고 디다나 야치멍 쪽은 이 탄이 쇼컨 뜨즈가 냠적 거고지나 다 공니 접되냐 토과급 샤파 진트 다 회주지나 초 야르므즈간 조나 사트그랑즈간 조나 어긴게 침층금 콩아그 르고등 기콘터 가즈 때추 디 안치니 다 진든추 랑코레나 조금 쳇다이나 조금 너도군데 웹출록 동거 메니 갑토티 사적고 사우니 사브접 다니 뎀니 랭고 사우니 뎀니 올랑 너도군데 지 도톰라 드그니르 가즈게 주 너도군데 다릉이게 지친디 너도군디 샤완데 척서 쳇바즈 도톰르 가즈게 고고 데진트 다 너르기 차프르잔트 세만진지즈고 요노 다 진든 답접데니 토콰라 소콰게 자치롱룩 망초고 거기 덴지그라 데치크 쳇트 다 십실크 샤와 덴직 십실크 샤와 세르진안다 너무그 거기 샹글 백코티 샤와 접코 타츠 니입 샤완들라 거기 흐츠친라 도르능이 너도군데 잡주리 준데 하장께 쳇부리 야냥 그나마 디나 다양 디츠크 왕거 당디 참중 땅 졸음 레츠 동참들인 저거 Lechindi Somdug Patang Donzimba Tamdin Chabtang Somdin Gankarwal Harjab Rakhi Tang Rakhi Donjibin Tarkilwa Shiloin Chichib Tarkilwa Wangchig Serang Tang Sonam Renchinanin Lechindin Chongun Shangchin Tang I Sichumul Hankang Rugrib Shini Yankanamba Tangar Jimmy Lechindin Ngatso Tharingjil Anirkib Sivdemu
3: Chormun Mesunji Chela Chalug Tang Sharu Jen Yankini Chela Chakib 니르더 철음등 아르크소 롱크등 숑스르 정특어릉드등니 니르므로 도스름바기발리 치르가니인디그마룽라 디토그드 니유노룩주르쇼기비 땡글시바인 톤문 메순지첼라 롱그트트르 로그소급 바르길하위앙이지등 정특어릉드등니 젤크응금 양나기름와르등 Rolim da luk suguje, stanguk sheba dang. Lugman chimta cherni luk suguje, stanguk shegi bi tankil sheba yin.
4: Khtam je bien ba re re na, di je mo zha yin.
5: Di je mo zha re re na, gang jung je sen khtum yin.
6: Gang jung shen lang. Lasso, Tati Tanaranila Sonina, Jayong Murutanik Monton Manacheva, Demon Monishanata Hachinga, Oma Sizgri, Operton the Tao Gatanya, Nawanda, Shiga Tonka Kachinri. The Tao Sonina, Tanyanda Na Nantonoma, Tom Momishana, Mankunga Nitanis, Likanda, Mankunga Lizua, Yunga, Nyambo Lidali. Tazutan the Tao Kirkita Tanyanda, Tonu Jim Sundry. Tikana Choga Taga, Zonenbago, Urmankan, Zonenbago, Urmankan, Duga, Chesigali Kirkita, mri thandik ka likanda ligyo dine yina de injina shawa gup shuk hani re shawa gup shuk tambo injina ngachi ta ga de ditung thop ten ko da na chog chu re wo chi so ar ba ga ni da jinse yi hu da le ndo ga ni da ka le sa ne ni ma la ka ni zum da de thang ga chang chi la shawa de ni yin si ta chi de ni yin si na ma chog tho ma re man thang de zi ko de ga la sāni gā rī sōsō gā nīmāng dā gā gīmkō sāni dā lā jōng mōwa jōng sā dī kōr tā gā nā rīg dā ngā tsō gā kār gā chōng dā bā chōng yī chā tāng shāp shī dō sā gā kār gā nī sō gā chōng dā lī huay dā chā tā nā sāni yō chō yī nā kār gā dā sā bā bā yī nā hā chī tō sā gā sā tī mō dā nī dōng dā chō nā kō gā dī nīmāng dā yī nā dī lā kār gā kā lā kā kār gā nā sā jī mē kā dī yā chī gā gā chō dā chī nā bā tī bā lā sō bā dī mō 대한치가 그게 다가 르팔아서 받으면 그 나스리 망보 요노 그 사자 용마 그 사자 중에 놓고 그 뭐지 만큼도 그렇게 통통 보고 론전도 말할 것 때문에 땡큐 이를 다 쪼그니 만큼 그 상처는 늘이 그 말아 사자 그 연동 만다 그래 그런 그 사자 그 님은 그 김코도 상처 있드 대놈들아 그렇게 나팔아서 받으 요노 나팔이 코들아 만지 토트인 놓고 그 고름 그 토트니 대형 나서 그렇게 좀다 심지껏 그렇게 인터넷아 저거들이 뒤 나르긴데 그렇게 좀다 낙식이나 조건도 지탑 가지고 나서 봤다 소소라 나촌 당금에서 나서 이쪽 거 확실 메모티 거다 사차 젠그 리니 아나몽 되지라 오치 그렇게 소아르 바가 그렇게 소징그 그렇게 나서 되지메까 대한지 그 그렇게 다른 소리 되죠 대한지 그 동등 소리 메시 되지메까 사차 소소나 뒤쪽 거 그렇게 먹색 차지디요나 난전 이들이 사차가 나빠들라 그렇게 좀다 나빠는 그 그렇게 많지 좋던 게 강강한 세노 더블든 같이 다그 우주 사차한다 그렇게 얼로라 소파 디모 그렇게 나리 용만 사이는 그거 같이 회전나 그렇게 얼로는 그 창격적 내가 얼로는 그 회전하다 심지 찬총이 내들이 그렇게 다 돌경 그 더블드 삼 토사나 요노 나빠는 건다 그 얼로는 나르긴다라 정그 포치소르 반더그 그게 좀다 타모 마이 빌라레 저버터 그게 종당 시클라나서 반더 배줘다 말씀 디클라서 버터 모고 로그 네와라서 바다 소지 데이터디다 던지 산에 님망라 샹도 듣고노 쇼 젠즈니 양나 쪽에 좀 사찬데 모네거 기네거 틀라서 바지게 마노타크 나 쪽에 모노 창크는데요 지금이 모네그 나바 수지셔다가 아니 지금 봐. 아니니 내가 디톤 더히라서 봐도 저라 질하라 공부 시다리. 다 난칸나 용도가 나반에 건들라. 정도 그 고름 그 소치 고로가 뒤 한쳇더니 널티 정시더니 디톤도서 사마 사르 연나 건지 건르 연나랑 그 나트 그 그게 다 나트 힐 서버터 나도 녹 사자라 그게 숑 몽아가 다 그게 숑 몽아요 노가 그게 좀 다 알아듣지 않고 영나 쳔바그 그게 다 나르가 로그 나르 니콘데 지름 디콘데 그 그게 된다 지스친다 골란다 내가 치 그게 송치고 있구나 디쇼 소소들들이 다가산에 그냥 뭐 뜻다 속을다 모네크 나지 내가 속에 모네크 산크인 발라 진통고 롱록쇼 그 모네크 그게 영심지 산총형인 바 데이들이 이제 나 다 사찬데 그게 좀다 yung mua ge hui dung na ta rung tuk jian bu na pan de yin na la ha chang yung mong ge di kong di la kirke chung ta nanda xiong dung na san deng ge chi ki su chi chi gu gu nanda ma xiong lu ka wa chi de li kirke na pan de kirke chung ta chi de li rang yu la ngok song yi gu gu di chang shi de ni chao ke de li yin na ta nga chi lo mong ge rung jin te na pa mong di ka pte man kang nang ni na pa la kirke chap shi de я тогдаво да арманца арманцалатып батыгуника ва яркатаво тмына мыл сажаны напата ты ченюмау жот тикугна тикавдала ян нацуга манканан гос манбачу станзгидали дева сосо дикл сосо дейдали мара жерма дева сосо гор голмла супати мос модали нямон станзгидали таг ай чу камач логлог яна шало чу камач логлог яна дева г нямтар чу камач логлог дейдали жена та 지금이 대통령 소속의 전적이지. 아니니 전에 그 그게 나빠들 거서 난치가 속파이. 너희들이 이제 나요. 산이 그 니몬도 그게 된다. 디통그 좋아. 디통그 느낀다. 직단하다는데 영 어쨌든 이 로마랑 어디 놓고 그 사자가 나빠는데 그게 좀 다 디통그 느끼요. 짐토 송이고. 나름 그 정치대 나요. 원도 뒤에 원치도 되나? 말하거리 그게 좀 다 정치지만 요구요. 데이터링이나 산이라 이라고 고름 그 산이 그 사용하나 좋고 토텐 베이크나 좋고 나름 전는 되는 좋고 되지 한번 들어요. 리콘드가 니선다 야지 이들이 나도 니한부 사용거요. 마르스탄 쇼그 나도 리카드 큰거 리콘트나요. 가마치고 저거들이 이런 데들이 다 단위 그 니먼 그 나름 전자 리턴도 힌디 총도 열어버리 짐토라 속바 짐토라 속바 땅이들이 돈지 산이 그 그게 좀다 리소소가 니먼데가 리턴 토텐이 좋고 좀 깡클라 속바 세는 예지 대연체더니 나도 리피 생각하다고 주나요 들이 사치한도 그 레토 렘제케 깡클라 속바 치사에는 그거 사치한들라요 저거 되지나 아론 쿠르크 돈첸라 속바 영나 릉고니 그렇게 가르지라 속바 디모그 그렇게 쓰러지나 아디파가 그렇게 좀다 얼마라 속바 디몬 좀만 사게 사는 그거 나 저거요 쳇던들라 그렇게 리파가 그렇게 아리마가 그렇게 소치 상크 다 치잖아 리치가 리치가 그렇게 리치가 요르조가 상크라 속바인데 저기들이 오치 수아르파가 소징그 리마가 그렇게 나징인데 리마가 그렇게 좀다 대충 죽 니 그렇게 소치 샬라 속바 또 아마 개들인지나 지금이 사치하는 거 만반다 워크크 연하 대한지 그 동력그 대한지 그 그렇게 능력그 만큼 소소라서 받을 소중한 하라 거리 먹으더니 니콘데가 그렇게 럭틀라서 봐 남든지 더블때 나지 론도 무마 그런다 나서 그 리피트한 그 만반데나 사산 넉치가 그렇게 아니면 종라서 봐 대응 먹으더니 만반 아지아가 그렇게 좀다 리피 만줄 그 lakdeng se jime ke ripaga kati jurzu ke lakdeng se jime ke dala sopa uchu sacha kake nandeng yi gen kongriga sacha ande hev dedo di shokka kake ripaga jurzu shokka kake ripaga kake sopchi kake manla sopa nda dala sopa kake nanga nandeng yi nini jina surungu suru lopta chemo ke girgen chemo gen kalong dorji la sopa yon uchu mankanon de sara hevi dali uchi suwa ripaga kake tsunma ke lakdeng ripi ma suwa ke Lasbanda, Tarakorion, Sotili, Nanga Mamba Chosotili, Nishoka Kagayon, Lakhira Kurjim Tonyo. The ancient Indiana, Gangasoko, Tonga Shoko, Yon Taga, Tahunanga, Mara, Shantan Sejimaker, Telasopa, Tonga, Sujinga, Repag, Josuga, Lakhil, Delasopayon, Ucho Mankana Sarakori, Nandan G, Ucho Mankanga Mamba Harakori, Luk, Tugashoko Chimki Sarakori, Denja E. They delete, don't you? 사치한데 그 얼마매 그리치더라 얼마매 노가 그 얼마쯤 그리치는데 건데나 다 마신나 그게 다르 그 그게 다치 시키라서 받다 배쳐 통나라 있고요 디코다는 치 마매 그리치는데 조이더리 네이더리 인자 그게 레파가 그게 조조 대간치 그 대청 욕그 그 대간치 그 지그 그렇게 네와를 하수라서 봐쇼 당지다니 맞죠들이 영 사치하는데 나빠한데 털은라 속한 요 말고 하는 그 고름더니 솔직히 탄칸도 뭐 막스러워도 그러더니 사치하니만 그래요 간각세 그 요놈도 다 와주니나 지금이 어쩌고 그렇게 솔직히 탐난다 칼이 나빠가 그렇게 고르무고요 로턴 요놈 아니니 그렇게 낙스 그 제총을 하시잖아요 아쪼는 낙스 그래서 총놈 뒤쪽은 나빠한다 그렇게 지니 그렇게 솔직히 고름쳐놔요 아랫바한다 시라코리 졸졸아 숙바 뒤쪽치더니요 젠리 그렇게 죽어놓 대한지 그 감옥세 그 아랫바한 조성만 맞세 그 뒤 님름 그 처지가 그게 다 내와서 대동식 괜찮아요. 어촌에 차지오노. 오다티모리. 다그 르파그 생각지고노. 서콜트 디한체더니 이제나 주사장다 다 레피 동식더니 르파그 틀라서 봐. 딱시랑 생각 나 막스테지라. 다 뭐 추세지면 결과비 추세지면 그 속아서 틀라서 봐. 뒤 뭐 틀라서 봐. 나고노 나빠는 망보요노 그거 내라요. 어찌소아 르파그 쇼트는잖아. 저거 사사가 디기가 겐 세트도지 코르 어초만 가능한 된대 용도에 오치소아르 파가 터마글을 된다더니 타트글을 나서 파데 어초만 가능한 내라 종득 소치지 너랑가 마치이 데데리나요 랑그 만캉가는데 남바초 그렇게 좀 다 터마글을 된다 나파선 소파지오노 세트리나 특상틀라서 파가 딜글랜드 터모마인 바요노 어초 오르만 캉그 셰치 칸다가 우치 수아르바가 소틀글랭가 다가 흐타르 스드 름라토바 식발라토바 네모글글레 아믹슬바글레 제노가 마즈탄타니 야 당조크 당럽소르크 그그 다 스크쪽 그게 탈란세군다 우르모그 츠글라 안글라소바 그그 터지다나 틀라소바다 나소 카츠라소바다 그 장제 지금은 아마 지들이 그렇게 되라 피아피가 그렇게 나가나 소파 더가 지금은 나도 얼마나 소파나 할수 있지라 소파 더무가 탈은 망보 아주 나는 데 당을 소리가 월 소리가 냠데 그거니 영 산에 그냥 만다가 마리츠 사츠 칼로틀라 소파 나고는 더무가 나파 망보라 영 그렇게 된다 나피 그렇게 간클라 소파는 세게 요노 니한테는 이제 나 조사장도 영 저동 전부라 소파 너무 용망사가 사장에는 그거 사사네간 단송 쪽파 공리라서 받아 사자 단대 이용 더버터 단대 이용님 그 셰프치 링아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롱다 대한지 그 틀 서버터 그렇게 들었나 마트 그 그렇게 만줄라서 봐 종거 종도 사종라서 봐 내가는데 단대지 용당이 나서 만큼은 건데 만큼은 있잖아다 창의 종거 창의 지금 많이 벌 창의 소소니 용식 그 늘어난 아소판의 그게 다 배출당이 나서고 좀다 그게 적당 전부 대행지 그 그렇게 나를 쏘가와가 나를 빠르게 그 너무 망보다 만큼은 나한테 용달이 영 사자가 니망더 나 그 소지가 그게 좀다 강크 연아 만큼 그 그 소지가 내와 여러고 돈들이 달이 다 돈지 사자한테나 사자한테가 나빠 아주 망보다 그렇게 좀다 나지 강클라서 봐 그렇게 되게 세크요노 서버터 쪽에 고스탄 탱크 그런 반다니 만큰노니 냠뇽제 르글랜 펀슨 소파요 봐 아믹스크 그렇게 르글랜 차프레요노가 만바 짐키 타마 고스탄 그원데 저들이 나빠 조여라 만큰노 펀등나 나빠 크즈게 나라 좀 라노노노는 그 게임 코스콘 투산이 좀나 그 탱크라서 봐 안난 좀그지 안난 좀보이다니 그렇게 나빠 그렇게 강클라서 봐서리 돈진 리더다 세나다 쇼크진이 아데톤 토트 만지 토트는 쇼크는 이제 머리 틀릴 그 샤가 돈 양보적들이 리칸도 리비 요지 데인드나 그게 쇼크지리
7: 제제
6: 쇼가 니바가 정치다니 나 저거 다근데 나도 산인데 인지나 산이 아무슬와리 아만드 자슴 그 그렇게 좀다 지신용 더버더 그렇게 정성 저우 그 그렇게 당공공 너무 해놓고 그 너니 그렇게 좀다 지인이 스태킹라서 반대 그렇게 통공 펀슨 소바에노 대국은 나쪽에 징일석형 그 통공 펀슨 소바에노 내가 하는 기다리 나쪽에 좀 그렇게 하는 그 산인데 그 징일석형 나쪽에 통골이 내 그렇게 통공라 그렇게 목숨이 이다리 엔지나다 로리리라 가야카게 디스 리자 통보니 리자 나와가 와라 만큼은 나빠라 소바 솔직히 리자 티카든 바 마쇼가 가라 소바 니무 나치 티촌데 웹제들이 하는 그 사차 그 사차 소소 예롱 소소 르카 소소 정도니 tana jido nungu jingi sikhung likwanda ga kake tongkong la kake nukshibi leidali jingi tongkong ga kake sawang kukula tupa tadribidali ngachi njina kake chini manji ga kake da tenzo kong zikidali njina kake aril tosa ga tijira da nukun torgang ga manjo ke jingi da urman ga man ga manji ga kake tenzo kong zikidali dāngā āñjīnā āñjī sāvāṅgī kātāṅ āñjīnā yā tōrgāṅ gā mācchū gā mācchīnā gā kārkī sāvāṅgī kātāṅ āñjīnā tāvāṅ āchī jībjā tī mās gā sāvāṅgī kātāṅ āñjīnā tāvāṅ tōṅ gā gā nībjā tā mūsā gā chī dāngā gā chī nīsā chī wadā āñjīnā yā kārkī jīgnī āñjīnā āchū gā chūnā yākā kū sūnā shīmhīlā gā ngā sū tōrgūn lā tōmbī kārkī lāng xā yā ngā tōrgūn gā tāpchī tōwāni dīnāṅ chā sūnā kārkī tōrgūn gā ngā chūtā jīngkīm tāngī yō bā nī rīn tāng yā kārkī chūnā jīngkīm tāngī yō bā 내려가 먹으더니 산이가 만바간 봤어요. 디모 만보즈가 지금 앞치 낙성도 가지고 왔던 종티 산인들도 그렇게 징이 통공들아 그렇게 만나 자 디모가 내가 그렇게 투 예비 내가 그렇게 통고지 통공과 소바던 모습이 요노 너영 그렇게 만나는 배쳤던 오노 디고단 같이 리칸데 진다는 틀처리 당연히 이제 나 그렇게 산인들 그 만족의 징이 더 개인이나요 뭐든 틀들이 징의 통공 고란데라 그게 리카던 리더리 랑그 그 사찬다 그 만전의 배추 당리 당한 게 나지온 만주르 자라니 그 쓰든데 당하면 좋다 공름 그 적층 토비들이니나 산에 그 그게 만큼의 요소이 산에 이만 그 만그 그렇게 좀 더 김콜아서 바꾸니 더블도 그게 대화소소 또 샤르디 소소 그 토텐강이 워먼 그 어디 갔더니 워먼들 나서 바 그렇게 했더니 나빠지고 된 틈으로 내 이제 나라 그렇게 좀 다 지니 스만드 인공 대모에는 아니니 만드 그 그렇게 좀 다 내와 통수 접어요 但 내들이 이제 나 그렇게 좀 다 제일 원이 제가 정말 나빠만 적고 그렇게 좀다 라는 거 대통령 아스파 내정식으로 그렇게 판교가 그렇게 좀다 세정을 해 봐. 아, 그렇게 해야 돼. 단 이제는 안 가지고들이 이제 이제나 워먼 그 워먼스기나 워먼 그 만바스기나 한만통 한절도 와 그 소소 있는 말에 이거다 워먼 그 만바 처마가 네버터 안만 그 닌진데 시고들이 데이터가 소그 어초만 컨타고 전화라 로지리라 아야다 아야카가 갑들라 배추당들다 로리리라 메토카 로리리라 그게 하나 그게 레워컬 양 로리리라 그게 좀다 메토 단 레워라 스파 참만 좀 리카 너무라 스파 같이 티스 아무슬라 배추당들이 산이 그 리초코 만바 소총이 아니니 산이 그 통통들아 그게 혹시 이 데이터들이 그게 좀다 랑그 파일은 그렇다 나가 자꾸 그 나서 젊은 어떤 배랑 샤드나 나가 산이 니만 그 지그담이 침자 근데 전체적으로 봤다 같이 정근이와 오르맨가 그렇게 희샤 연단데 칼이 다른 나토로 그렇게 다 파일더 진행이나 그렇게 진행시키는 데 거란다 통공들만 혹시 아니니 티콜게 사문나 속아 대답시 선미 진행시키는 것 같은데 칼이 안나라 소파지들이 산에 냠망도 그렇게 리통거 리통 토된 게 정신나 그렇게 배초당 선미인지나 그렇게 사문나 소파서 같이 대답이니 맞을까 사문들라 소파 그렇게 소타강라 소파 더니 또 냄새가 좋다라 속바이더리 만큼 그 고라 거리 덕골도 너니 지용하고 그 징에서 강대 거다 시라 거리 랑그 제사 지금 다 만드 그 그게 제사시 있다 시라 거리 사원 듣다 영화 농어도 시라 거다 비더리 사더니 징금 다 시라 거 다 소이더리 내들다 나초 그 파일 늦은 남자가 심진 늦은 남자고 내들다 나초 더먼 그 심진 늦은 게 좋았다 맞죠 이니야
7: Ji. Tatina Ganloka Kuni, Ata Murg Tundilke Shavanda Tundingina, Konsu Inginata, Hankung, Lika, Nitung, Sondili Dalton, Damanji Pigi, which is Sunday, Nanata Pigi, Sun, Shunaman, Chanta Piltomi, Onuga, Nisultani Kardasga Mazgita. Tuna Ganloka Sunginata, Jerung Shavaga Tundani, Murg Tundik, Lika, and the Dubgur Tasu, Kakasumu Yonina. Yana, Jerung Shavaga Tuni, Murg Tundik, Lika, and the Dubgur Tasu. 지금은 예고수 수 건강 요원이나 디카군의 갑다증이나
6: 다디도나 의초 다그 머리 던득 그 리카나 두사가 예사 타오가 소 다그 다 지름리 지름드나 머리 마마 머리 마포 카마치가 니돌이 초하로 그 놓고 그 머리 던득 그 리카나 다시 공나서 하정 하정 개천 버스 나 리카나 접고 니까와 나 소 그 간크 치사티 강에나다 소 달로니 존티 칸이 샤파선 마임브라 자쿠크 자툼 강에니 말할 거린데 이들이 말할 땅클이 럭트리 로리리가 다와 그위 치 지금 그렇게 잠크르트 머리튼도 야튼 근데 그 저쪽에 뭐 땅클이 이들이 리칸네 말할 거 저쪽에 있고 근데 이제 나 그게 다 슈니 어찌 리칸네 리고타서 근데 말할 거리 저쪽에 줬다 시가 그렇게 한 거죠 저쪽 시 니몽 그 그렇게 인더신 단타 니몽 그 그렇게 삼로가 나타나 머리튼도 그 kachin rangjanta, mara thandrandaga kake chonta nike rangjana supa sawe dhali namba thangmala ta shikini juda kachin bori. Tiko kata, uchi shawa ka sarni ka shawa andarja kurta shawa chima chonsi gandang gandang ina thobarta dinani ta marika panchan warka karke ajgani panchan warka yesu kumshi karga la supa shok soso ni karke panchan warla zhapkari dhali chik chik katela karke chonta tog yangmo ugu ni karke chonta 머르크 리칸들리 리존다 통나가서 통나한 거 그게 정말 그게 치사가 그게 자충은 어떤 그리 오는 것들이 이거보다 근데 이제 나가서 그 진영한 정부 사가 또 소지리 다 간크 치사 되나래들이 다 슈니나 자주 담 나초 같은데 말아 거리 드르지 간이 같은데 말아 거리 잡드리 드드리 데이들이 니마만 손다 그게 좀다 니마만 손다 소리나 시그와 그 사자 소리나 사자 친구 년도 그렇게 다 년도 삼아 감학지가 리도 요사 때문에 말이야. 이거 다 년도 감학지가 로그로이 리콘들라 그렇게 다 전적이 되나 ただ、順調の動画を出しました。ガンジ団体関係のこが、でら、他にが、シャンソソが、それで、先生が出来たけど、ニャタマ動画に構わちが、さんでだり、た、にもが、てとり、でいだりにな、だ、にかんでびっくりかちもり。にも、カントリーの、サジャチの、ルンデク、トムディの、そこと、スケジュールがそこと、だ、マンポーグに出たりまらこり。
8: ガニグダネテグダネマラコリ、トゥトゥイコノコグ、ディショコカケチ、トゥトゥシェンカンダン、ディショラカケ、サンディ、デイダネジナダマラコリ、シャワルビュテカチェモリ、ディショコネグナ、タチョケカンカチサラトリ、テイナタズダリカンダケケ、タヨカズチョンラチョンジレ、ニマンマンツコチョンナディチルダンビツワズ、ロコナ、タンダタ、ムルクタンデリ、ニマングケケンダシンズ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
7: 그모
6: 나도
7: 다 거긴 타월 선견아 마음 바나 머리 던득 것이니 샤와 치급 지세기요 다른 거 차르지 카고니 갑다지기나
6: 나서 대단 다시 공이 다 가다 올때 넘버 소셔노 석거터 지마이지 나한테 맞았다 도함 뭐 진터자 그거 머리 던득 그 자청도 아저씨다 정도리 지금이 이제나 나초 이제나 그렇게 립식 그 홍디 정말 석거터 만큼만 그 리조한테 지니 나팔아 수치 생각그 만바이니 맞어 아니니 자코가 수치다 정력 자침도 말하고리 뜻득 생각 마마망 총들라 그게 개니글라네 하라고리 모초 생각 데모이들이 만큼의 인터넷 양들라 가득 전부라 싶어 가득라 싶어 진 리쇼코 만나라 싶어 지성이들이 사니님은 그 그게 좀다 디통그당 싶어 샤와드죠 다 서버터 만치 좋던데 억주사자다고 소녀나 다시 공나셔오는 거 사찰은 너무 그렇게 사찰 강각지사 더블 나르글라스파는 좀 망사 너무 담은 돌강으로 이제 나르글라스파도 망보 용사가 사이는 거고 내시온다니 너트트만큼 그 그렇게 제가 그렇게 득저스 이제 그 능거 롬저 서플도 만나 소스종 서플도 대한지 그 그게 나르글라스파도 난데인데니 만큼 그 니와 지치 점토 당들이 아름 소소가 멍멍들라 만큼 그가 차든스 만큼 그가 욕과 사내님은 그 그게 대탕들라 굉장하죠 아니 이게 좀 시트네지나 맞다 진금 그 리칸다 그게 소우동들이 녹은 돌강 그 맨초 그 맨초스나 좋고 다 오르맨 그 맨지 그 덴조칸 맞다 진료는 좀들이 돌강 그 아마색 그 그게 다 진이스테 칸다 아마 마음와드가 다타 다른 뎀즈게 주고 그렇게 좀 낙찰다 좀 당한 메크다 이나요 영탄 정거 근데 그 만지한테 녀츠 역고이 데이더리니나 마음와드가 알만디 코트 뎀즈게 이들이 더블터 만초크 오르만디 코트 나초 뎀즈 방답정을요 더블터 데이더리니나 진컴더나 원치도 요노가 진이스 칸코라타 냠이선로고는 리콘다 코르크 사타니 타위 사타니 찌게시 데이더리니나 나초근 도긴 토르강다 송초 예고들이 마친 공공들로 송초들이 던지 나초 처음이 드몽그 침지 동화 머리 그 침지 제목도 역고스 전조라다
7: ཡ་ཡ་ཨ་ཏ་དེ་རང་ཁར་མ་སམ་སེལ་ལག་རང་ལ་གན་ལག་རང་གསེལ་ལི་ལག་པེ་ཏི་སུལ་བེ་ཤལ་དལ་དང་ང་ཅན་དང་ནེ་ནོ་ཐུ་ཅི་ཅི་ཤིན་ཡིན་ལ་སོང་གོ་དམ་པ་པ་རན་ཅི་ཡ་ཡ་ཏ་ན་ནེ་ཁུ་དེ་མོ་ལ་སོ་དེ་མོ་རེ་དུ་བ་ན་པ་ཏ་གུང་གར་དན་ཤི་ཁན་དོ་ན་སོང་གི་ན་ཤེན་ཁེ་ཟུང་ཝར་མིན་ཁང་གི་ཡ་ཡ་ཡ་ཡ་ཡ་ཡ་ཡ་ཡ་ཡ ингина рынг шаватан сондли далтан жирмни чэтэр жогончэлтэ танинда лгэлин инина таласхуан итни кавдазга гангган мамазгита тогпэрт та кэрчу сани рынг чачутан жиги далтан манчи пэджиги чэсэндэ ингина дарта салкэнзга тун ёнина т мэрг тэндик сэсин датан рявачги ёнина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8: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Nyankanamba, Chetsu Demuina, Terena Chersiga Dajavi Ti and Nitan, Jarsiga Dajapi Ti Nedni, Wotiga Dajapi Ti Nishigin Laza Pass Hungry, Junitandi, Jessie Sanjulin Salanian Brigapsisha.

아리 세종 거단디 다르토데 르베 세르다 나치 니르그니 나리 카나디 총소 커지글라 럭터시비 능든 거금 라니바톤샹 텅디 거금능 청거르기등 오미 돈지 쳇다송디올라 데등 데위 응르브 파처 아르구르 동서르 거셔와 즉 사야 든인 아리 냔주르기 티 니르그니 베베 니스다 나 텅디 거금 지 야크미체 화암주르라 흑친 테버 찰 요물 원경디 야크미체 뇨총 잔줄 사령 름프르 쇼완 존요

0: 야 조금 데모
1: 같이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1: 동글 같이 저거
0: 대군을 같이 동모로 한 거르글은 비인디야나 치치카나 요새네 몰라진고
1: 오 야야야 에 거르가 몰라도 다 초라 초초이 테르도마 테토 인곤좀바 용아 샤와란도 혼다나 죽거든
0: 야 과든지
1: 근데 개근 남바요 리포데 통주 쳇 카드가를 찍거든요
0: 아리
1: 냥카 용아 찍거든요
0: 아리 뜸니
1: 총지금오는가 린스지금오나 무글아군 뭔건 너무 쳇고 또 찍막다
0: 아 실롱너르트
1: 또 실롱이나 영아 열라마용 타야 동지자라 열라마용 거
0: Chitikasi tanda ngi sauzi khidi margo, mga lalun nga dungmu chilisi tanda.
1: Ode, ka yang yang chika mollam to, chima yang chima tanga dungmu chiti chitungzi yo cho yo tada, ta ngi linkun basay nina da yala mayungu ya.
0: Ka rinna, lata dunglinzga re?
1: Ode, dunglinzga yin ka nanda, layang dunglinzga yin na tango.
0: Lawazgara lamazgara, ngira yila tang. Tala, tala ikram.
1: Ine, maashita, yola mango tata, maangitana, sankabega, nombu zera kuyosikon tatanara chukwa.
0: Sankabega kanzi?
1: Nombu zera kuyosikola.
0: O, nombu zera kuyo.
1: Ole.
0: Ya, ya.
1: Maangitana tatanara chukwa.
0: Ya, kota kota, ya.
1: Ole, tagi tatanara chukwa, ya, demo.
0: Ya, demo.
1: Ya, demo.

ਜੀ ਹੁੰਦ ਲਗਦੀ ਯੋਜਗਾ ਵਾਂਗ ਜੀ ਸ਼ੂਯੂ ਚਿਪੂਕ ਤੂਟ ਦੋ ਯੰਗਲ ਗਿਲਨੇ

Undi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저 데모
0: 저 데모 데모
1: 어 그 냄새 지금 뭐나 얼마 자트 도마 갈러 코트 메일라
0: 자트 도마 그
1: 올라
0: 야 가지 메리스나 코트
1: 그나 아래 돈 못다 나선 것도 세고는 때
0: 내리 코타
1: 다음에 그 감옥을 지시야 고글라 니 내리기서는 죽네래
0: 야 콜라 동네다 무척 세상만 죽어야 응 같이 콜라 동네 좀 이렇게 야
1: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와 근데 영무 도마가 다시 이거나 죽네래 내가 뭐라 지속 당할라
0: 영무 도마가 너 다시 위니마 대랑 죽었고
1: 오 들어서 저런 게 있었네 나도 파시카 근데 그나 추리나 다 가나
0: Gamugurio Shakumikuba, Tigamuk Savdal Shakuba.
1: Satam and
0: Savidal Yarungurio Shakuba.
1: This is how the Shakalam Yangala Kanga. The Tamden Sugalazio
0: Tamden Sugalotirgo Zho Yoya Toche Pangakumana.
1: Oh, Anatan Jumugo, that's on this.
0: Yeah, yeah.
1: Yeah, now I took the Mugo.
0: Yeah, the Mo. Yeah. Ya tokolhandi tana deringlitsin sarpan da ngursam ni thumna ngati lawan gerogno binti yana chechi kona yos kuno gamalan de nyam goronyo zinga tana shamni kobdugnu gun samdi lgati zonti lawa ta stondu kalang bi tungo seni zinya muzgin zindeng deringgeskalm de jini sosam samdi lgati sakrawam yana kabji mi lisna ryo shan kinche tupu yona lisna paper gaps se ya tupu demo
1: Demo,
0: cho demo. Demo, demo. Ya, rewa cha chuk. Cho rewa cha.
1: Lakhchi cha dhri.
0: Lakhchi, lawa ta shi tondup ka langbi chungku se ne reyang zgin go.
1: Oh, yeah, yeah. Tiyang cha shi ra, tiyang doi na cha cho tham le lakhchi shi chipa ne.
0: Re, kwa ten chi.
1: Jim cho ka parji kong ra karu di erin chan rama ka lasgo la ta.
0: Rencana mang parjil kang rakarui.
1: Ode ya.
0: Ya te kaji mendesna kodiku.
1: Ya go.
0: Ya dimu.
1: Ya dimu.

야트고

야 토나바 타나 와크문데 나치 산치드 샴니 제적거 냥강 수위 더서를 고드시오비 라마 르트르치클랑비 텐션 파마 아르길라 카스고노가 몰라냐모디 양 산치드 로노디엘

Yar

0: 네. 잔도 차르적도 해 치직 뛰기시라. 아로 니테는 어구 참치가 가니지 고아라. 치 산악 지르충 그 리카트 비디오 던다 서거라. 더 업든.
1: 예 된데. 도무도래 예. 에? 쳔데 쳔코는 조카라.
0: 노라. 초니 당나마나. 산악 지르충 그 리카트 리나 니 망아가 포트크당나리 치 데라 먹히네. 다른 사람 돈어서 총일이 뭐 저통도 못 요너서 남진 카와와더니 럼근이 녀는 말실까 타나 자드그라 지그너리 초론도 못 총가 칠리카도 못 글리 아토아로
1: 드마 체세마 데모시 리카타 제농이 시가 녀카 체노라 히너 토토 이너라 오 체락 히너 사찬다 아니가 파사 파이트 아니가 총리 타도 의도 사통도 무지형 예떤 와지 아정도 거사통 땅땅 그 채우 아야 덕비 남카 아제 척거 강을요

0: 김부정요키샘스너는파일라정도대제로예레위사원토머르옘브르곰요온정리삼스르먼주스스른주세르위회따르토르근가남시가득습젠다나젠즈나흐탐부식당자버르스잔즈데뜨그시히트바아멍니조엄버시토르근가가남시이땅사지채치라질룬찡미브르데트르스타브디구니님즈시치
1: 他是帕米克给为哈夏托马尔娘。啊，夏安德，你咋晓得个呢？晓得个，你莫是跟他呢？你咋晓得个你呢？
2: 啊，诺拉，这什么的过呢嘛啦？夏娃全部应该就不能通办病，他们现在的嘛呢？我莫个那些钱都先给，咱们这点干些了过，些送你一点。
1: 啊，咱这的什么？没人给亚托个干你啦？
2: 야총은 좀 그때 일찍 좀 해. 찾아갔다는 모습은 당나라. 난도 모습은 못 봐봐.
1: 노래 저 샘팜 거는 말. 집속으로 돈 덩도 못 듣던 뭐 어떻게 내리야? 나 좀 장난 떠봐라. 제 파일라 장로 쓰스 마시고 예치오. 아무 따고라 고모 찍고 지내. 아직 인거 해야 자 와느라고.
2: 아 노래. 밤까 당직이 있나 힘을 당직 배라지네 뭐니. 원치는 일할 사탕가 샤완다 점마주와 디티나라 일주니 돈다가 티다 밤카 신우도다 잔바 신우 디나라 망나리야 삼삼아 샤완다 지라탕도 누구 삼바라 낫게 용아 아 노라 추 세만진 고는즈가 산악 지중거 샤완다가 고종도나 직종주도 같이 니나시 산악 지중거 리칸다 록 지라 록아 니가 샤완즈 흐단니야나 마치 샤완다 미야즈가 책응오 흐단송이 고니 돈다가 쓰겠나시 다른 특실 뭐가 있고 그러지? 제티라.
3: 아르과인 조고는 조과 가르카라 랑가 파일라 카나난 돈나 마. 랑가 스타팅다 정독 젠즈 그 조지나 돌 거는시.
2: 뭐 말해? 돌근가 남신다다 칼루토 마탐니 다르고다 와지. 치 칼루토 탑송나. 다치 자칼린 탑송나. 아로 초토 돈리 탑주가 냥토브라 화르프 어요. 요낭이 먼타타 초 진라나 초고.
0: 노리 라송데 담브르담비 산저라타쇼 아르경랑데 르포르인 주관남라 제미데 포티 아랑니체 파일라 갸프데 쳔 타누르 리슨 푸언테티니 아 영랑게 슈그서 쵸진요 노리 야로스 느그 요요체 산그리 제잉사그미 스카브틸 키 냥리체 산땅 샤체가 아브니치리 용위 예치땅 Jorning Shiki Lesum Yungsa Dabarshi Yenang Nori Pamka Tang Shigla Ngo Gargala Sif
1: Satang Ruki Yorib Sabjil Tsama Nyo Rungdar Uche Ranga Payindaga Lietong Suwani Satang Anujin Tengidam Nishkande Uche Htanya Shinriya Mnyan Pamka Chimud Ginyang Gwonara Sanag Jichungo Gomkanda Lul Mnyan Хртэний зоо мине. Дан я гэнэн гэж гэн утам чай. Хсатан аж гэн утам чарай.
0: Сасу чинэв арэби чэхтэн нарэм чи нэпчин юу. Джити хсэн дуго нэн дэн торгэн гэ сажла чэнви хсуй чи хэн. Сачин чин одонг ла. 삼트레임비 흐세실식 바등 끝니총 노르 너 요르르게 산흐땅 케흐장진정성 어경랑 뜨제빈 룩바디 뜨글라 무숭기시에마 영영시 키영제르 바쿵따담비 잔저 디뜨글라제니 삼식진능덕성 단송샤기비 토미샘든땅 땅윤제담치정 아름신예다코 Тэнэх затан сунвадан санах жишчунши дэ хэжлэх сэнбэйн жухтэнгэн жухба дэдэг шэрэаран чэмтэх сэджэ дэйя. Хэджэчэвэй санкэнланджэ тэнгдэ лунчэнавдэ гэрлэншэвэй лэмцэнэнгдэ лэ чэгчэнчэ мэнжэла лунчэнавдэ гэр санах нурэшэвэй лэ дэнгбу Семсы нервы пхэндэн шипа юнса тэн царсун, чэчэг исэмбэр гапсэ ше.

야, 자드시진담지 형님이나 청우시 죽서 제초청마 레모이나 조시담비 인건주를 문다근 결크통도고 다당이다 영아 소소마 나초 탐화강노그 히르게 세라청 청우르데 손훈 오르클라 롱친지 나청시 비르가슬 타통린스능 니산든 좀송 야, 디나 디릉그 타통 린슨 등이 선고 마스탄빙 헌라 토마라지의 주보총총 청마의 어제튼 디칭의 공성 조시용미 자힘 헌댄신의 인

다당이 그나 적당스. 시바 젠바 남치 제인 하마고 노그 어제우라. 어제우 제치 르글라 중화 동안 증큰식 어제시라 담둔 체즈인 더지리티노 어제우 그세죠. 지트소 니 체스로 농와는 사우나 니마식인 시세바나. 메토고 남버제피 중환 증큰제 시바데 초그 온도 아마르프르치르송아레 점츠나 코치 메토고 사운 젠시 따바레

야저보총총처디나영디츠제흥기데릉거자바승근인거나총스베가츠타통린츠똥츠므드닌저그란타린츠드거좀저바당돈츠바노르츠호등좀저흥간크라하자자히스타클와필로등히타클와응츠치릉등스눔른치니인텅지미린츠능아츠영치르차용 다데모시

0: 인제 초비촌 지대 탑키 메등 더비촌이 비 소님단비 럭렌시르첸 디르브니셔비 로르브 자체버 화롱가 상바 한루 토슈스 송니 샤지 사르투시비 초르몬케 텐티브 샤지 사르투시엔켄체 머르브 당버르케르 디니종 쿠 허첸호 텐티크 총리 녀른켄체 초르몬바 망보시게 초르몬니 월디 셰루드 송라 청미 안녀니버라 로그름당 김치버라 로그름시디 셰루니 텐티크 컴시비 리튼케 차르브체르 롱고 집질거랑라 레르기티낭데 머르그 머치비 바르라 냠리브셰비 람니히츠히향 람리그디네 아르겐덴첸데 저니 판츠버라 레니르 르그차 사브리시디 냠틀 레토시바당 르그당 치기데니 바츠므셰진 효알 초히르 종히르니 용비 머르그 머치비 냠니르 사킨기 브자치 셰가 삼바당 머르그 망비 냠니르 셰비 머르그 탄젤라 휘스토나 사킨 브자당 응아젤히 효알 알랑르 요바시네 판츠나 로름셰비 남바디 다스타 다룽 멀타다 자치른 루브진 요바디셸 총어상치나 텐트 톤디 리르그 탄츠고제 츠고츠 말리 핑기 응어초시 바다나 다스타 텐트 가리오 강강낭다 쇼비브신 흐넨당 흐비니 용아당 자치 자치 예스캄칸 산동니 용아당 조지 윤네니 용아당 조마트 더크당 서르시네 신정당 니샤니 용아셸 그바 가리오 강기 상치는 제카리 갈비 코스톨은 데트치 쳔요라 머리 소소당 사킬 소시 데트티 젠니 아랑랑가 르그창 원바당 아랑랑가 김쿠 당님시디 머리 텐들디 텐티 당제비 총딘 데트가 와니 판츠디 효얼
1: 초원 도르긍니 초르질 종치르당 제능가 상람 소소니 셔지체 총리와 리르디는 제용제 나츠르 회정와당 제판와정 원보친식종 머르그 머치비 레니르파 소수 신디 척끝다르 판슨 담부른 리강 사니 소수르 시오비 텐트크 강성마는 머르그 텐디께 의사 총총리 연라 텐트크 총리르 시엔컨 등은 머르그 텐디께 라갈린 관등 차플린 관리 총은 텐트크 머르그 냠디께 처등 태몽 시긴지께 시니 판슨 리퍼시데 중화 머르그 침성 찌그 닝니위 담질 냠더 조요 Tsovi tashiqqa chuni mergi sosi mangchuji panchina rogorimshide lila zumbi lagasunga yangkanga jachewi tamung shiginjirje rolimshigdo badang. Longu zhirtungri gawi tentik zhishimji mergin tindijje meitugla mantata tsochil zade. Yangkanga jachewi zangwin zhongijje saji chemur anambar zhadajigyo. Tiba gariil gengi mergin tindijje goralang tabdun jayinshina. Tamung tsobashibi zhichanje taninda. Shetik nyamta dribgi bi shawaran jirta jigbiri. Shetik karyul kengi marang tandana jatsan ki tarnil jiga imbar. Dijin jing chua dang tuanchil chodang uon bi lagalin xoanyim danba shigda dang yu bari. Aragatsur kanyang me bi donjul alapchin shig ma imbar. Marang sosi mangchuk nam ki shetik karyul kengi nang ni panchin la jimdi zashang rolim jiga dang ni nyamta jo bi semba jo wi ngonsim da jiryo. Nyankanamba gongde changmi nyamba na tiba gariil gangli langbi marintindijir damjil shibadeyin. Shunin namba ci, halayang shiklasan ruch.

아리 세종 거단디 다르토데 르베스르다 나치 니르그니 아리 카나디 총소 커지글라 럭터시비 낭든 거금 라니바돈샤 텅디 거금능 청거르기등 오미 돈지 쳇다송디올라 데등 데위 응르브르 파처 아르구르 동시르 거셔와 즉 사야 든인 아리 냔주르지 티 니르그니 베비 니스다 나 텅디 거금 지 야킴니체 화암주르라 흑친 테버 찰 요물 원경디 야킴니체 뇨총 잔줄 살영 름프르 쇼완 존요

0: 야 저거 데모
1: 먼저
0: 봐 데모 야 저 다른 그 레슨 살판지는 아시게 될 엄마 자택 도마글랑 비 침자츠 찌크 팀들 레스 군우가 많은데 아 세상들 같이 그지 영나 갑지 밀리스나 리와스도 샤키올 오
1: 야야 이럭지 됐고
0: 예 그래
1: 같이 에코 안녕 켜용나요 럭지 됐겠니
0: 그래
1: 뭐다 다 치치 기긴 정보 기신이 단 잘한 거 럭지 됐겠니
0: 그래
1: 카타케 때 럭지 됐겠니
0: 다니
1: 아주 언제 봤다 쳤다와 중학교 전도 공개 리스트 빨리 언어 럭지 됐겠니
0: 야 과렌치
1: 아 럭지 또 뭐래
0: 그래 그래 와셨지요
1: 려다 좀 언제 막이 그냥 가요나 강제 거리는
0: 야야 고타 데모
1: 야 데모
0: 야 판다 데모
2: 제가 다시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2: 먹지 죽으세 아덕 마코타
0: 얼마 자트 그 로마 그 랑비 침자 총체크 팀들레 세니 망르즈긴고
2: 오 야야야 다 망르트 다 초 소이달리 제가 도마 초통아 쳤음 부 소이 와는 튼키 보냐건 곤곤 봐 데 더젤람 통 곤좀바 보인 저크 곤좀바 다 데 카툰 때는 거다 제친 그 대추 니무 톤다가
0: 아래 제친 티친 그 대랑 니는 니와르고 집이 치그니
2: 데나 데 우추 통코가 머드가 나케 나트코가 토예 넘바 데 니스파 넘바 데 게근 넘바 넘바 넘바 용투가 카톡 카톡을 치그니
0: 야, 야, 고타.
2: 아니, 데 팀토니타 데 남이고 아마 남바다 냥크 용아용 남의 테롱지 문단아 건너연
0: 우리
2: 아니, 가 게긴다마 약치 건네 이미 다 말시 가지다 데다
0: 응, 샤톤타야
2: 오오오 아니, 되게 치건네다 도라고 가람 축라 다시 남진이가용
0: 생도
3: 린스 주민아 수탄거로 막 밤만 좀 몰라요 그
0: 밤마초 몰랐다 돼요 저기 와 그 저기 이르지가 야 밤마초 그
3: 밤마초 야 밤마가 자가 거니 못했고
0: 원래 밤마초 그 몰라네 젬버기 시코드기 그 돈이야 야 밤마초 그 클레스가 냐나 도 그 세컨드라
3: 어 뜨리
0: 야 그 지밀이 스나 코드 글라디모
3: 야 디모

자상 TV 라든 추진단지 상근한지 되나 토머 나치 되는 거 완능 천지 보니 다 동그 끊 사람한테 지니 라마자트 도마글랑 비 김 자상 제비 팀들들이 스군우 그 라냐몬디 냠고로뇽 증들이 되나 샴니 고브르군은 삼딜라가 지영 알진 더컴 고밀이스는 아신킨 제도고시 그래와 달드 어드베라른 친초니글랑 비 칩정 로마스군고 동는데인 Lonan the Sosurun Sandi Lachisa Karam, Yanaka Jimilis Nariwa Shankin Chetukuyona, Kamdi Tisutum Korkup Tanzini, Lisan of Paper Gabs.

0: 야 두고 디모
1: 뭐냐 디모 인초 디모 이나
0: 디모 디모
1: 오케이 딘치 민치 디가 니글로 그녀 와서는 캐시 돌아
0: 각 뜨거래 니글로 그녀 와
1: Tata
0: Munchik Kaka Tarku Yonik Sauz Machia Alam Zukuna.
1: Oh,
0: you got into the
1: Twitter.
0: You did not go to the
1: Gogger
0: Kadinki. Kaka Tugs in the name.
1: Oh,
0: Tumsin Tony, yeah, the Kabjimilis, not called Gladimo.
1: Oh, yeah,
0: yeah.

야

Yan

0: ཁྱི
1: ཡར ངེས་ཅན་ཟོ་ཀོ་ཁ་དང་དེ་ལ་ཅན་ན་ཡ་ཨོ་ཀ་རུ་ཡང་ཡིན་པ་ 하치는 지나서 그 살바인 바. 아 다위 땅나 나는 거 점마매 바. 어디야 젠지젠. 나 젠지 티코 나서 거 답부자 자 좀. 티가 저든 안녕라. 건가 서류 로드 그래. 다 좋아등 담비. 샘진 지 안녕도 혼디라. 뭐 탐자 가버셔 비니나도 그가 네 샤랑도 혼디 짐버셔 바 그래. 다 괜히 그 자취도 뭐 하나 봐 자측 근거니 아저지 조금 네 다치니가 그때는 다 아저리 자취 하나 봐 감우 자측 근거니라서 그가 저러봐 나 아저리 회지 영나 먼저 사상 담비 자와리 나통 근진도 봐 좋아등 반빈 뒤에 퍼숑 화요는 진은 아만바 정우 허슴마 존바 총우 뜻이네 드는라 어저시 회당 회진 되니가 어저시 아만바 정우 땅 어저실 회 허슴지 존바 데라지가 땅에 그 언니가 지나서 그가 차취 긍 뜨거고 내 자리 뜨거 지나 야 먼저 사상 땅바 뜨거 다 땅비 땅아리 먼저 사상 땅비 땅아리 뜨거 너허리 통화하지 다 먼저 사상 땜바이나라 흐슴 어쩜바이나라 먼저 니나서 사상 땜비 자와리 통화하지 아만바 송원도 혼 대만 지나서 그가 그나 반부를 셰프는 너비 상로도 혼데 자마프 사상 땜비 니나서 자와리 통해 근진 너반 좋아하지 아만바야 나빠 근진 너반 좋아하던 흐슴 어쩜바도 혼데요 아니 그렇지 다 그냥 조금 더 반주를 해 봐드지. 반빈드 표정 화연쟁드지. 다 만바야 그냥 조금 반빈드쟁드지. 흐슴진이야 조금 흥도 혼디야 반빈드쟁드지. 대들거 공무 그냥 조금 차취도 혼디다. 차례지 만바당 흐슴 전반이 그 다들 그냥 조금 아저리 용을 다 아저리 그냥 조금 샤와 아니리 문용아 너무 차트근 군아 저리 오노. 너무 따르지라 다 제리 회지 회진지 능시 중아 냠미지 회는 아다 지금 전천 망망지라 또는 이 총지를 냠미를 회지 처지라 전천 망망다와 이군이 회당 회지는 니 그를 구어롱성 지흐라 회당 회지는 니가 총어를 구니와 실인데요 냠미를 그 회는 혼네 처지가 전천 문자와서 군군이 회라 회지나 아니가 아니라서 꼭 구터만 이득인 군. 어찌가 흔해 회라 회지는 니가 영차 총화즈 고른 니와 덤무스가 아니라서 꼭가 냠니지 회득. 지금 잠시 회주로 싸워가 능력이 세봐. 제출 정도 원무신. 니든 살아 가난아. 시와다베티. 제출지 살리는지 통한 지금 이때 온화당 담반드는 너무 전에 맞은 최경기 총시나 살아 가나 나시비 어다 년반이 또 총이소지 시 회급서 살아 회급서 살아 비크지 형당 가나나 너디 비크지 너진 지와당 담브르 고라 회진지 급서 사시비 던땅 알아가는 알아가 라브 아는 어동티 라브르 제비 어동 지와등 담바암 제든 라브르 제비 어동 지와등 던 시비 던티 어자 냐미 때 저리 흘라 회땅 회지는니까 통으로

0: 요 총거드나 치담부 담체부 쪽스 그거 예제나 조좀이 꾸누 디타냐서 그거 차치 니가 냐서 그거 총을 담바 디타 다티냐서 그거 자네 지나요 전제 랑르근데 혼데 담체 끈이나서 그거 샤마리에 속절 샹카리에지레 더 근지 샤마르가 그거니까 샤마르다라 야 회군이 전아요 흐슴분데 다득 그냥 수정 큰 그냥 세 마리에 시왔다고 니군이 회진치 낭시 중앙아 냠이치 회스 셜차슴 회진치 낭시 지득 밤에 비회나 총회인가이 수준을 줄디 회라 아마오빠 아마 비회지 회등 회진이니 숭가시 그 자네 종장 중가 시크 군이 회전리 회만 버려 바시인데 아마 비 회수 군도 군데 차치 주모즈 요거 뜨지나 차치 주모즈 요거 뜨지나 회라 회진은 니가 쇼 차트근 군이 종아 자와 쇼는 차트근 군이 회진아 뛰나 회도 어디 아멘바 주모즈 니가 그거 줘 봐라 아마 비 회이 지그 찬시 허르지르 자와가는 어느 샤바 담마 담은 아다완 절 디뜨글이쯩 초지신 총알이쯩 쳇브르퍼 시바메 비 회른도지 지와디 고든나 담마네 기스르지 아들망신 아다와인 넉슈구스 차힌 자프른 지르비 디 니우 뜨글이쯩 이마 초지 진지 총알이 정 체프라 박소시 회 밤아등 아 다와라 전지군이 아멜정 지가 전티 회진은 재미 어동라 마빠 짐천 뜻이니 회리 회진 허르죠 바다원 아마비 회시 샤브른도 도지 아마비 회스 군도 군데 점모스리 했거든 밤아 드멍스 메톡 파마란 지나서 그 기스르지 어드멍 와드 그러네. 아 다완 젤지. 아 다완데 야르무니 다냐서 그 마르무. 아 다와 냐크 위 지스. 다 넉쇼즈네. 어 다. 마란 제쿤레 가름바지 진트냐서 그 냐마리제라 마라. 딘 젤레 짐타른 줄 고노. 대단한 잡아서 고노 차르이톤데. 세피톤데 젤스 고노. 차르왔던 세피톤. 와 디엔지는 조개지 디엔유 떡리장 속이야 디 떡리장 속은가 초지신지 다 디엔이가 뛰나라 초지 인신도 혼데 와 디 떡리장 초지 인신데 총아지 야 총아리장 차버터 박소지 총로 강아리 뜨잖아 아 다와 가루인 바탕 바마양 저서 코 커싱 잠바 딩군이 저서 코 총을 땐듯이 아나 다위 땅나 저서 코 안디 바미 땅나 어떤 마와 땅 다한테 저서 코 잡아 오 떼티나다 존지 그냥 저서 코 전진디 저서 코 총알이 있잖아 저서 코 쳇버다 팍바지래 내가 회 바마라 안디 다완 혼데 저서 코 쫑군군이 아마빠인들 야, 디그 쩐데 회진은 디마 초치가 동란 지나서 그 마케팅 지네. 디그 짐천에 걸렸던 게 회리 회진도 혼디 화 임바. 디우 저 바트 못 따왔으라. 아메피 회진이래. 데트르긴이라서 그 샬라지. 오, 디그 회진도 혼데 달리 그 청 나와게. 활미 얼령 있지 나버릴 걸지. 아야지 안아성 디지 장강을 줄지. 디뜨글이는 아양진 라미송 총알이 정 제프를 멍듯이 시와다바 암송 환미 알레가 있지 않아버려 헷갈려서 구는가 환몬도 군데 아원칠 아르크식 담지 끊어내 시야추가 라카네 잠초 인나서 구간디 흐트그 잠초 인나서 구간디 흐트그 잠초 인나서 구간디 다 잠지 그 종말이 환몬서 구는 원 디그니라즈코 ᱪᱚᱱᱛᱤᱱᱡᱨᱟᱛ ᱟᱭᱟᱥᱪᱮ ᱱᱟᱥᱢ ᱥᱩᱠᱩᱱ ᱫᱩᱜᱫᱟᱨᱢ ᱫᱩᱜᱫᱟᱱᱫᱮ ᱟᱭᱟᱨᱠᱟ ᱠᱷᱩᱱᱟ ᱢᱟᱥᱛᱚᱜ ᱡᱤᱜ ᱡᱟᱦᱟᱸ ᱪᱩᱨᱥᱚᱱᱟ ᱠᱚᱱᱱᱟ ᱛᱤᱜᱡᱤ ᱢᱟᱯᱤᱱᱟ ᱫᱚ ᱠᱚᱪᱚᱱᱛᱤᱱ ᱡᱩᱝ ᱚᱛᱟ ᱛᱮ ᱛᱤᱱᱟᱞᱟ ᱛᱟᱢᱚ ᱮᱢᱪᱤᱱ ᱢᱟ ᱪᱷᱤᱠ ᱥᱩᱱᱤᱱ ᱫᱩᱠᱷᱩᱱᱫᱤᱱ ᱜᱮᱱᱟ ᱡᱩᱠᱩᱜᱟ ᱛᱮᱪᱚ ᱛᱤᱱᱟ ᱫᱟᱡᱚᱱ ᱫᱟᱜᱞᱟ ᱛᱤᱱᱤ ᱪᱟᱝᱡᱟᱝ ᱫᱚ ᱪᱷᱟᱯᱨᱛᱟ ᱯᱷᱩᱭ ᱭᱚᱱᱫᱤᱱ ᱛᱟᱝ ᱫᱚ ᱠᱚ ᱢᱟᱝᱯᱩᱡ ᱭᱚᱱᱚ ᱛᱮ ᱱᱟᱢᱵᱟ ᱠᱩᱱᱛ ᱟᱹᱱᱭᱟᱢ ᱵᱨᱤᱛ ᱠᱷᱟᱥ ᱜᱩᱱᱚ ᱛᱤᱱᱟ ᱫᱚ ᱦᱩᱠᱛᱟ ᱱᱮ ᱡᱚᱜᱚᱱ ᱫᱨᱤ ᱭᱟᱱᱟ ᱚᱥᱞ ᱱᱮᱛᱟ ᱭᱟᱝ ᱭᱟᱝ ᱪᱷᱟᱨᱱ ᱵᱤᱪᱟᱭᱟᱱ ᱥᱟᱱᱫᱤᱱ ᱡᱚᱥᱩᱝ ᱴᱷᱚᱭᱤᱝ ᱥᱚᱜᱨᱤ ᱛᱟᱢ ᱛᱤᱛᱤᱜ ᱱᱟᱢ ᱛᱟᱝ ᱢᱟᱢᱟᱝ ᱪᱟᱝᱡᱚ ᱞᱟᱢᱟᱜ ᱥᱚᱝᱫᱨ ᱢᱟᱥᱢ ᱛᱤᱞᱤ ᱪᱷᱟᱯᱨ ᱯᱷᱟᱜᱟᱥᱤ ᱣᱟᱛᱟ ᱵᱚᱡ ᱚᱥᱞ ᱱᱮᱛᱟ ᱭᱟᱝ ᱭᱟᱝ ᱪᱷᱟᱨᱱ ᱵᱤᱪᱟᱭᱟᱱ ᱡᱩ ᱱᱤᱢᱟ ᱛᱟᱝ ᱫᱟᱱ ᱫᱷᱩᱱᱫᱮ ᱠᱷᱟᱨᱡᱤ ᱠᱩᱱᱮ ᱠᱟᱢᱜᱨ ᱧᱟᱫ ᱠᱚᱣᱟ ᱠᱷᱟᱨᱣᱟ ᱛᱟᱝ ᱠᱟᱢᱜᱨ ᱧᱟᱫ ᱠᱚ ᱱᱟᱯᱟ ᱛᱟᱢᱩ ᱫᱮᱨᱮ ᱭᱟ ᱪᱮᱱᱫᱤᱱ ᱡᱤ ᱛᱩᱥᱩᱝ ᱫᱷᱩᱱᱫᱮ ᱥᱚᱝᱛᱟ ᱠᱩᱱᱛᱤᱱ ᱧᱟᱫ ᱠᱚ ᱪᱷᱟᱢᱱᱟᱭᱟᱝ ᱛᱮ ᱥᱚᱨᱤ ᱛᱟᱢᱡ ᱠᱩᱱᱜᱩᱱᱤ ᱧᱟᱫ ᱠᱚ ᱡᱩᱠᱩ ᱠᱮᱡ ᱚ ᱛᱮ ᱛᱟᱢᱪᱮ ᱯᱚᱛᱟ ᱢᱟᱢᱟ ᱪᱟᱝᱡᱚ ᱟᱢᱜ ᱪᱚᱝᱭᱮ ᱫᱟᱣ ᱢᱟᱥᱢ ᱛᱤᱡᱤ ᱛᱮ ᱛᱟᱢᱪᱮ ᱯᱚ ᱢᱟᱢᱟ ᱪᱟᱝᱡᱚ ᱟᱢᱜ ᱪᱚᱪᱤ ᱧᱟᱫ ᱠᱚ ᱠᱚ ᱟᱫᱟᱣᱩᱫᱨᱟ ᱪᱚᱠᱚ ᱠᱷᱤᱨᱤᱱ ᱡᱤᱱᱟᱡ ᱠᱚ ᱠᱟ ᱚᱸᱫᱤ ᱥᱟᱢᱛ ᱢᱟᱯᱟ ᱠᱷᱤᱨ ᱢᱤᱱᱡᱩ ᱜᱮ ᱪᱩᱛᱟ ᱛᱮᱦᱛᱤᱱᱟ ᱞᱟᱜ ᱡᱤᱱᱟᱡ ᱠᱚ ᱪᱷᱟᱛ ᱯᱷᱟᱯᱟ ᱚ ᱛᱤ ᱱᱟᱢ ᱤᱱᱫᱟᱝ ᱡᱤᱱᱟᱡ ᱠᱚ ᱠᱟ ᱢᱟᱢᱟᱝ ᱡᱤᱱᱟᱡ ᱠᱚ ᱥᱚᱝᱪᱚᱢ ᱥᱮ ᱯᱟᱛᱟᱝ ᱪᱚᱪᱤ ᱡᱤᱱᱟᱡ ᱠᱚ ᱪᱟᱭᱱᱤᱱᱫᱤ ᱠᱷᱩᱥᱩ ᱠᱩᱱᱛᱤ ᱡᱤᱱᱟᱡ ᱠᱚ ᱠᱟ ᱛᱷᱟᱦᱟᱝ ᱟᱥ ᱠᱩᱱᱫᱤ ᱠᱷᱩᱛᱤ ᱡᱤᱱᱟᱡ ᱠᱚ ᱦᱟᱛᱮᱱ ᱛᱮ ᱡᱤᱜᱮ ᱛᱟ ᱠᱷᱤᱞᱟ ᱭᱚᱯᱤ ᱪᱚᱱ ᱠᱷᱩᱱᱫᱤ ᱠᱟᱜᱮ ᱡᱤᱱᱟᱡ ᱠᱚ ᱠᱷᱤᱞᱟ ᱢᱮᱞᱮ ᱠᱷᱤᱪᱤᱱ ᱞᱟᱱ ᱡᱤᱱᱟᱡ ᱠᱚ ᱠᱟ ᱢᱟᱢᱟᱝ ᱪᱟᱝᱡᱚ ᱢᱟᱜᱟ ᱡᱤᱱᱟᱡ ᱠᱚ ᱛᱚᱯᱟᱭ ᱠᱩᱱᱩ ᱫᱤᱦ ᱛᱟᱵᱤᱱ ᱜᱩᱱᱤ ᱠᱷᱤᱡᱤᱱ ᱪᱮ ᱱᱟᱝᱥᱤ ᱪᱩᱴᱩᱯᱟ ᱟᱢᱮ ᱯᱤ ᱠᱷᱤᱱᱫᱤ ᱥᱟᱨᱛᱟᱥᱚᱱ ᱠᱷᱤᱡᱤᱱ ᱪᱮ ᱱᱟᱝᱥᱤ ᱪᱟᱫᱩᱢ ᱵᱟ ᱟᱝ ᱠᱷᱩᱭ ᱠᱷᱤᱱᱟ ᱪᱤᱱ ᱪᱩᱝ ᱠᱷᱩᱭᱤᱱ ᱜᱟ ᱟᱝᱩᱱ ᱠᱚᱨᱱᱤ ᱛᱤ ᱛᱟᱝ ᱪᱩᱝ ᱥᱤ ᱟᱝ ᱯᱤ ᱠᱷᱩᱭ ᱠᱷᱤᱞᱟ ᱪᱮ ᱪᱤᱱ ᱜᱟᱥᱤ ᱠᱚ ᱜᱩᱱᱤ ᱟᱝ ᱯᱟ ᱡᱚᱛᱤ ᱛᱤ ᱛᱟᱝ ᱠᱷᱤᱡᱤᱱ ᱱᱤᱭᱩ ᱪᱩᱝ ᱨᱮ ᱠᱚᱨ ᱥᱟᱯᱟ ᱥᱤᱜᱤᱱ ᱛᱤ ᱟᱝ ᱠᱷᱩᱭ ᱠᱷᱩᱭ ᱥᱩᱜᱩᱱ ᱠᱷᱚᱱᱫᱮ ᱠᱷᱤᱞᱟ ᱪᱷᱟᱪᱤ ᱪᱷᱟᱛᱤᱠᱟᱝ ᱜᱩᱱᱤ ᱟᱝ ᱜᱟᱡᱚᱞᱤ ᱠᱚᱱᱨᱤ ᱟᱝ ᱜᱟᱡᱚᱞ ᱥᱩᱜᱩᱱ ᱛᱚᱯᱟᱭᱞᱮ ᱛᱤ ᱛᱟᱝ ᱠᱷᱤᱡᱤᱱ ᱱᱤᱜᱟ ᱛᱟ ᱪᱩᱝ ᱨᱮ ᱠᱚᱨ ᱥᱟᱯᱟ ᱛᱮᱢᱚᱥ ᱠᱤᱱᱟ ᱟᱝ ᱠᱷᱩᱭ ᱠᱷᱩᱭ ᱛᱤᱠᱥ ᱛᱤᱜᱟ ᱪᱷᱟᱱᱥᱤ ᱦᱚᱡᱩᱨ ᱥᱟᱣᱟ ᱞᱮᱥᱟᱵᱟ ᱯᱮᱢᱤ ᱪᱷᱟᱝᱣᱟ ᱛᱟᱜ ᱪᱷᱟᱝ ᱥᱮᱨ ᱟᱫᱟᱣᱟ ᱫᱤᱱᱡᱩᱝ ᱛᱤᱜᱱᱟᱱ ᱡᱤ ᱛᱤᱛᱩᱝ ᱛᱤᱛᱟᱜ ᱪᱷᱚᱫᱩᱝ ᱪᱷᱩᱝᱥᱤᱣᱟ ᱛᱤᱱᱟᱝ ᱜᱟᱯᱤ ᱦᱩᱨᱡᱚᱞ ᱛᱚ ᱥᱤᱯᱟᱛᱤ ᱠᱩᱛᱚᱱ ᱪᱷᱟᱢᱡᱤᱠ ᱛᱤᱵᱤ ᱯᱟᱢᱟᱞᱤ ᱡᱤᱠᱛᱤᱢ ᱪᱮ ᱥᱮᱯᱩ ᱪᱷᱟᱝᱣᱟ ᱪᱮᱞᱮᱡᱟᱝ ᱟᱫᱟᱣᱟᱱ ᱟᱫᱤᱱᱡᱩᱝ ᱛᱤ ᱨᱟᱝᱥᱤᱠ ᱛᱤᱜᱱᱟ ᱪᱚᱯᱱᱛ ᱡᱤᱵᱤ ᱱᱟᱯᱨᱮ ᱤᱞᱟ ᱛᱤᱛᱟᱜ ᱛᱟᱝ ᱡᱤᱢᱟ ᱪᱷᱚᱪᱮ ᱟᱫᱩᱝᱮᱱᱤ ᱪᱷᱩᱝᱥᱚ ᱥᱤᱭᱟ ᱫᱟᱣᱟ ᱛᱟᱝ ᱯᱟᱢᱟᱞᱟ ᱟᱝᱜᱟᱯᱟ ᱡᱚᱱᱤ ᱛᱤᱛᱟᱝ ᱦᱩᱭᱪᱤᱱ ᱡᱤᱢᱤ ᱟᱫᱩᱝᱮᱱᱤ ᱪᱷᱩᱝᱨ ᱡᱚᱯᱟ ᱛᱤᱱᱟ ᱟᱝᱜᱟ ᱠᱷᱩᱭ ᱠᱷᱩᱭ ᱡᱚᱯᱟ ᱤᱱᱚᱡ ᱟᱝᱜᱟ ᱠᱷᱩᱭ ᱠᱷᱩᱭ ᱥᱩᱜᱩᱱᱩᱱ ᱫᱤᱜᱤ ᱠᱩᱛᱟ ᱥᱩᱨᱩ ᱨᱤᱠᱥᱮᱯ ᱯᱮ ᱛᱟᱢᱡᱤᱠ ᱱᱟᱝᱱᱮ ᱪᱷᱟᱢᱡᱤᱠ ᱛᱤ ᱵᱟᱢᱟᱜ ᱱᱟᱝᱱᱮ ᱛᱟᱱ ᱡᱤᱠᱛᱤᱝ ᱜᱮ ᱥᱮᱯᱩ ᱞᱟᱛᱷᱢᱟ ᱫᱩᱠᱷᱩᱱᱫᱤ ᱜᱱᱟᱡ ᱠᱩᱜᱟ ᱪᱮᱱᱤ ᱭᱮᱱᱡᱤ ᱟ ᱟᱫᱟᱣᱟᱱ ᱠᱷᱩᱱᱫᱤ ᱟᱫᱤᱱᱡᱩᱝ ᱡᱱᱟ ᱪᱩᱠᱚ ᱟ ᱞᱟᱜᱟᱝ ᱥᱤᱜ ᱡᱱᱟ ᱪᱩᱠ ᱟᱫᱤᱱᱡᱩᱝ ᱥᱩᱠᱩᱱ ᱞᱟᱜᱟᱝ ᱥᱤᱜ ᱠᱢᱟᱝ ᱜᱮ ᱢᱚᱢ ᱡᱚᱴᱤ ᱡᱤᱜ ᱡᱱᱟ ᱡᱩᱠᱚ ᱪᱤᱛᱥᱤᱜᱱᱟ ᱭᱟ ᱪᱚᱯᱱ ᱛᱮ ᱡᱱᱟ ᱡᱩᱠᱚᱱ ᱡᱤᱣᱟ ᱡᱤᱣᱟ ᱛᱤᱜ ᱡᱤᱢ ᱪᱮᱝ ᱡᱱᱟ ᱡᱩᱠᱚ ᱟᱝ ᱠᱷᱚᱨ ᱩᱭᱞᱟ ᱛᱤᱡ ᱚ ᱛᱤᱛᱟᱝ ᱛᱤᱛᱟᱜ ᱛᱟᱝ ᱡᱤᱡ ᱛᱟ ᱠᱟᱝ ᱛᱟᱜ ᱛᱤᱜ ᱡᱱᱟ ᱪᱷᱟᱢᱡᱤᱠ ᱛᱤ ᱯᱟᱢᱟᱞᱤ ᱡᱱᱟ ᱡᱩᱠᱚ ᱜᱟ ᱪᱷᱟᱣᱟ ᱪᱮᱛ ᱢᱩᱞᱟ ᱟᱫᱟᱵᱤ ᱟᱫᱟᱣᱟᱱ ᱠᱷᱩᱱᱫᱤ ᱟᱫᱤᱱ ᱡᱚᱝ ᱛᱤ ᱦᱟᱜᱟᱝ ᱥᱤᱠ ᱠᱤᱱᱟ ᱡᱩᱠᱚ ᱦᱟᱜᱪᱤᱜᱱᱟ ᱡᱱᱟ ᱡᱩᱠᱚ ᱡᱤᱣᱟ ᱚ ᱛᱤ ᱛᱤ ᱛᱤ ᱪᱷᱩ ᱛᱤᱜᱱᱟ ᱛᱤ ᱛᱟᱜ ᱛᱟᱝ ᱡᱤᱢᱟ ᱪᱷᱩᱭ ᱡᱱᱟ ᱡᱩᱠᱚ ᱜᱟ ᱟᱫᱩᱝ ᱱᱤᱜᱟ ᱛᱟ ᱡᱟᱜᱮ ᱛᱤᱜᱡᱤᱞᱟ ᱠᱷᱩᱭ ᱫᱟᱣᱟᱞᱟ ᱵᱟᱢᱟ ᱫᱤᱱᱜᱟ ᱡᱱᱟ ᱡᱩᱠᱚ ᱟᱝᱜᱟᱯᱟ ᱡᱚᱞᱮ ᱠᱷᱩᱭᱪᱤᱱ ᱡᱤᱢᱟ ᱜᱟ ᱟᱫᱩᱝ ᱫᱩᱠᱷᱩᱱ ᱫᱤ ᱱᱤᱜᱟ ᱛᱟᱝ ᱪᱷᱟ ᱛᱩᱝᱜᱚ ᱡᱤᱞᱟ ᱡᱚᱠᱩᱱᱩᱱ ᱫᱤ ᱟᱝᱜᱟ ᱡᱚᱠ ᱡᱱᱟ ᱡᱩᱠᱚ ᱠᱷᱩᱭ ᱭᱮᱱᱡᱤ ᱟᱝᱜᱟ ᱡᱚᱠ ᱠᱷᱩᱭ ᱭᱮᱱᱡᱤ
1: ᱠᱩᱛᱩᱝ ᱜᱚ ᱠᱷᱚᱨᱡᱩᱞ ᱠᱚᱱᱛᱟᱝ ᱛᱟᱢᱵᱤ ᱨᱚᱢᱤᱜᱟ ᱛᱟᱭ ᱫᱟᱝᱨᱟᱝ ᱯᱟᱢᱛᱟ ᱢᱩᱝᱢ ᱥᱟᱝ
0: Adawi mama, norwi ekhtar tertubaz. Adakhil chwanji tami maakui tiyeri. Teta namtang jamgun chotak tsung siwaatawa ammasgukum. Ta kontang tabi domiga khuy kantak tisna thayi zangrang ziwukum. Thayi zangrang sukuna namkish mungu ngom joti. Adawi mama sukuna ajamtsi mungu ngom joti. Dakhil sukuno jina zikuwa dawa karishin tangla ksavi jina zikuwa dawa diya jina zikuwa jwandri. Tegata chachi jina zikuwa mduchu tam chepo angakpa jwale namki jina zikuwa tando khundi ngombri jina zikuwa mungumba sukuno ta hachang jina zikuwa tuyla tam khungwa tang. Ya jamtsu ndi jina zikuwa chitir chitang hachang khsapa noru rinpo chitang jina zikuwa damba. Даан хунди нэгнэг койнгна зүг хчонтэн чма кэнги чэнг зүг ко макё даану о та тхэн зүг ангапа жолэ дэтэн да та дитэн жангу ламази о та чочи а тхэн хунди та дитэн ча цунгэзи дитэг дан ча цунгэзи дитэг намтэн зүгүнка шун хчэрна сэцэкла кэнэ нинэ чигцэг дан тагнэ нисэг намны мэнцэг дэгэн. Ya, nila ziti kawa, kichiga imbari nina zuko ngin zunguk. Tiga ziti kawa, gani imbari ngin zunguk. Anam ziti kawa, khisim gui nina zuko, yanchil gui nina zuko, chang zinshil. Manga ton chil, timo ziri talan, dira titiga nam ziku ti kawa, titiga ziku ti nala. Ta, mungpo nina zuko njuku nisikri. Titiga nam ziku no, kumi, layiq zangrang zu, adawi mama zu, adakhil, dawa, on di, on dachu tang, ta, janggul lama chochi, thugus guno, semga shichkirmu. Samlu tang, cha kuni chungso zi. Yana, norchin jongni tang chil khukharka zi. Gansil lamin pantha chalwa zi, kukhi simu manji susur sil zi. Di tuk kum tang zil gharini chung shiwa tawo zi. Norchin jongni, ཁྱི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сгэлглан жаз го намба гэниок шун ши сгэлгтэн нэнг сгэлгэ дилэ намба гэни шэкла ши сгэлгэ хундэта адаатан анян гэрцлэ асуха дэн наз го ши сгэлгэ нэнг сгэлгэ сгүнд хундэ а парсэн асуха дэн наз го нэнг сгэлгэ гэсэнэр тэгэнтэ сгэлгэ сгүн нь жаз го аргни гөхөр ди таам чилта о ди тан ча цунгэт гэсэнэ хөйчэн жаз го га аргни ла хөй Kungmaga Nurchin Jungnezi, Jantutang, Gunsil Lamingzile, Namkatang, Kushik Timuzile, Taksakuha. The Chuikinjas go Yondinchi, Guninjas go and Hajoletang, was the little Guniti Hotilanjas go Titan Chatungus. Siwa Tita in Guni, Huijinchi Nansi, Chibdimba, Anguhuini, Shelsarson. Huijinchi Nansi, Jobjilba, Jondurchi Huina. Chonyan chen tir denchur chen. Hui tun chungsi yondil hui. Hui lan ziwa suhu chi yondin tang. Min ziwa suhu chuan tang yondin chatir yo chen. Hui tang hui chen niu chungsi yondil dhaka yila yo chi jopa yin di zi. Yondil chi hui ndi chmuzi yingu gudik zina. Ya hui tu hui tia ziwa la suhu yondin la. 문제와라 소인이라도 그 쩐띠 쩐이나 니까 아니라도 그 치가 요통라 회당 회진 되니까 자그 뜨질레 저 존더 비냐도 그 일요노도 거기다 존더지 회이드 지금 전시 호텔 싸와리셔 봐 연든 단음 쩐지리 양 철동 다와 총시와 존들 덕 일아요 지와 존들 회 회시 이르지 시바티드 Kutana adawa karsin diwa sukchi yondan tangdan baatang. Nagpu araji tamachina nagshukla chakhin zaparin jirwa chichi chuantang yondan chatra danayang dima chocha dungna adawa tang tsungshi yondan dhaka yila yolachi huya dawa la chuantang yondan gang yolchang. Ditang huichin zimi dungni tsungshi yondan yopartan baatawana Jondur chi khwe shi shawari rikhsozi. Jondun di, khwe jir ka nangtoy na, yang adawa di, yang karu yang yini, yukha yang yini, tamugi jina zuko yondun da jang chuk. Yang mna, khtang na jina zuko arun ka ghasgisi chirvi, nagnak ka jina zuko tamad khundi yole. Tang nagshuk ka chani jina zuko ka nima riri jinta, Zai kunu kuchun tu kundi yuana lazi. Ta kuchun yotung, yondin yotung. Chi nala zi maa zi. O chi yotung tu kundi. Ta dawa di tang cha tsungge zile. O jondil kui semla nina zuko yoke tig zile. Yo jokum. Di ta hui dawa la nina zuko kuchun tang yondin kengzi yotung la. Di tang hui chin zi maa ga odung niga nina zuko draga zile. Jondul yopa tongunu dihtawil nyangachi sarazina, ta jondul chi huyit gizmiri. Tina, di kutun chi huyirjula, yongzin shemirwaga, anyan shang jaypi aranjin xil shaytamdi. Onti hamambi jondul chirchangrung, chosun tizig yangchi jindruxi, jondul yila karwa udugmani ishi wata amzu. Anyan shang jaypaas gunu, yang ta, Hachin nina zuko ganyamu yini. Kynchi nina zuko yigun tukhur shepa. Shepi arangshin tukhundi nina zuko danung. Ya yina yang. Onti zi. Yang tukwa tazung gitsuta shige. Amen bih chuanchan tukhundi nina zuko churnala chukho zi. Kyn tarchang. Ta choluk sung sikun tukhundi. O joishish chik tanga shige. Khichin lan nina zuko ngui zang. Chochi nina zuko khusung tukhundi ta. Gengzga tang cha chunggu tigzina zizi hengi jina zukuwa jisundruzi guna jina zukuwa di tang cha chunggu tigzina o di tang cha chunggu tigzile o joprin dopan dukho nita kui yila kari guna jina zukuwa oduk tamay pazirezi oduk maani zi ta o jod nam doku tigzi yana chernib shaypi shuanchi aranjin nam shokkin anangshil yuandin adanchang rungzi alabchi na mijil chanyin bari gzi Nyimar shay tang tun shi, o jondil chi yishi wata wo zi. Ta jolishi kang rizh na, alapu chi gen mejil chi chanyin dukun diri. Khuy chan diri. Khuy kanga shigo kwa tig zina, nyima la shigo kwa. Ya, ta nyima dukun di, charwa tang nipa. Charnu shay kwa jina zuku ka, khchon ka rangshin jina zuku ka dhanung chok. Khshu ta tuk ku, Anangar shepi nyanzuko yondin nyanzuko dhanung chuk. Gang tarchang, mejil ka tsana nyantrak la diga ozijil nita. Nyamar shele suku nyama ga mungungam juti. O nyama di tang nyanzuko draga tig zile, ajopapu nga rangi nyanzuko semne, ajolindopi kunung dukun di nyanzuko chigas zi. Di tabun guni, huijin chen nangsi, Jobje pa jondurji khundi shirtarsum. Khuijinji nangsi jirgwa ngilwi khuina chintung khuidang khuijini niz. Gawri jopa ngilwi khuizi. Khuijinji yondin la ang khuij khuin gashi gulini. Ditang khuijina nam panchinin chaychuji guni chungwala ngu am anambi chani mandawi chaypari yopi Gawa yopri jopa shiki yinti yizi. Gawi khuyi sukundu khundi, 참 못 이긴 거구나. 회진제

0: 연들라 안그줄리레 회인이나 자주 꼬고 어 대등 회진 담제부 반트는 최측의 군인이나 듣고 총군이 구나 춘총 듣기잖아 춘총 듣고 최측의 군인이나 듣고 총을 던 바지 야 뜨거야 우땅 안암바그 수군이 문다위 차프리 오는 거 좀 챙겨 오당 가요니 조코노 드모스 그냥 같이 살아뜨잖아 가위 회이트 최초 통화 차트가 졸렸던 게 남바도 오 문다와 군에 차프리 오빠 동군 네다냐 조건 가위 회이트 지가 잔시 허질 싸와리세 봐 답자와 등 돈다 등 철제 동등 선부나 판처 남버는 글시와 되는 가위 허줄도 시와티 고토는 답자와티 발마등 돈티제 다와등 초제 동지 선부는 제치치 연든 지급발라 수세 즈그입지 남바 타데 비스나 판천 가와이노 시 회 발마등 다와 회치는 재미 동니 제치치 콰라 아남바 문다군이 가와인 버져 바타원 가위 회치 샤버 조토지 가위 회 수군 군 디가 떠이나 답자와 수군노 미토 파마그망리 야 흩던다 수군노 흩던치 지치냐도 거 다와 디땅 초치 동지다 제마스가 아니라도 거 조고 그 최나도 거 어동란도 죽슴보다 지비 차치란 지빈이라도 거 연든도 혼디 치클라지 소소근이라도 거 아즈게비도 혼디 안방이라도 거 다들지게 이누게 좀 챙겨 반찬 가와레지 드가 회 밤아등 다와 회치는 제마가 어둠 되니가 지나도 그건 제치 지나도 그 시기네리 야 이나요 아 남바가 태니 지나도 그가 가이노 드무스 조코노 디냐 가위 회지 디 고든지 허줄라 반찬 로브슨 이히지 간드르 바이 갈랑리 갈상 땅 나그트 그미 인덤비 알랭티 아양트나 셰꺼 더비 사자남 아냐브르 총정 판츠나 남브른 걸지 시와타우 암즈 간드르 바스구노 트자가 멍거 남정시 야 트즈 멍거 남정이나 트즈 이인도 혼지 인드네 지가 알랑을 바꾸노가 자도 가스카다 나그트 그모스구노 신자도 과 간큰 온 지그냐도 건 준비는 게 알랭 내용 디지 테라 하모양 제마가 서드브 고온 건다노가 아 서단도 고니 탄제보 네 탄제보가 네 안양반데 하정 동글라드지 영아 남바근 고데 공초 탄제보니라서 건 가와레드지 야 지금에 알랑어다 아니네 준비는 거래요 어, 나무는 제 막이냐고 서두지다. 대초근이라서 그거한테 그냥 비아랑 싱글하거나 차 통나요? 그쪽이라서 그 카카리. 알랑어 땅 준비이라서 그가 그냥 땅. 어, 더그이라서 그 서자. 대초이라서 그 카카리지. 지금 막는 때냐고 남바 반천이라서 그 가와르스고 막은 가위 그 띠글하거나 땅들이. 띠면 그 그쪽 그쪽가 그냥 비 연든라. 지금 차초도 호대. 종아 땅땅바 모들 야나 저송 초위 잔드나 조안바당 아람지 다마 지와 빠미철 파시공 저초 서비에 긴스나남 총정 반처 남버는 갈바니레 지와타 오지 저송 초위 잔드나 조안바지 다 잔드나 조안바도 혼데 잔드나 혼데 하정이나도 그 점아 송 두니 디모지네 오 디기나도 그 저송이나도 그 토노 디당 아랍든 지위 미토고 인지나서 그가 밤하게 찰지 제철 재미 찰 원 데이터 다 헛도 쇼무이 시초 초가랑 그 아긴친 사람아 연든 사람아 디 탄체보다 총글라 이나영 인지나서 그가 그쪽은 안 봐도 혼대 나서 그가 와래지. 어, 지금은 잔든지 조송래. 아니면 메톡 밤이 이제 나서 그가 철제. 말았던 지 메톡 밤이 이제 나서 그가 철제. 어, 직행 이제 나서 그가 회전은 파트 쇼미 이제 나서 그가 저쪽 사람하고 요한든 뒤에 이제 나서 그가 안 봐 이제 나서 그가 가와래 달라. 야, 던지 차, 땅, 채취지 차한테 혼진드네. 저처럼 느끼지나서 과 김스는 사람한테 혼대요. 궁거 회디 땅이나서 과 차총아래지. 대답은 거네. 회진지 능시 즐거와 개의 혼대 실 차송. 회진지 능시 니허와 그회 회는 회의 쩌는 게 총이 회를 매신 거 그회 회. 회라요 비 쩌는 가시 응이서 줘디. 지 회전랑 된다 실문이 버져 빠시기 인디 아그 회 회 수군도 건데 회 땅나 전 자측 요면서 엉이서 졸다 땅이 지그 회전도 고데 된다 셈 터지 뭐 뜸으로 조고는 그냥 아그 회 회 살아지 지그 전시 호주 자리에 줘 점마든 상 얼른 줄비 다와라는 조동땅 전비니와 남영말 지와 그 회 회일도 시바티 고토나 아룬 거스스 저회 돈 납부 아라리 점하던 대신 샘땅 모든 비실 알림 브르처비 쭈네 아니 땅 담비 다와라는 지마 초치 어둥 점아 뻥흥 히르 땅 담반들라 담비 녀 남영 메토 시와 타월 회 다와로 요비 쭈는 가시 응이스 조티 ti hui chi nan zimi hudung lan zhanbi niwa mabra sabri shepa na aga hui hui shi shawa wozi aga hui hui su gu nugu kutoy na arung zhig su chakpa zi ta dayi nung na jina zhukwa di arung gu jina zhukwa zhig nina yopar shepa shenri ti na zhig jina zhukwa du hachang nagpu yini ya raja gu jina zhukwa chamatang jina zhukwa dani ti chon jina zhukwa alun chirwa zi kwa simtang jina zhukwa madenba damu jina zhukwa dawala shen cha tsikung gu nugu jolga tangi अर्गो गदेतने दिमा छोचिन नस को अदोंद खोंदि जंबरशे म थबोजि छोचे दोंद खोंदे ओ चमा ग युंगस खपंग ओ छोला खिरग तंग दन बा दिग चानि तन नस को नामंग दन त मैजिले तग जोले खियो दावाल यो नु खचन छात अंगिस जो तने ओ तिग खिचिन दिमा ग अदोंद खोंदे जंबरशे म थुनु खोंदि खसरशे कोनु दमुसगा अर्गो खि खिजि कुतुन छि खर्जला आयचिन गाली dāntu līchī kīsirī dāmāng zīndi dāwī rāqbā mūzul jānzim chānzi dāmri huachin dāma gžonindu chōshil dīvī tūdir kālā īshī wātāwa āmzgu dāntu līchī kīsirī dāmāng zīndi dā mītuk bāmāng dukhundi kāng līchī wāzina chanang līchī wūndi dā dāntu līchī wū jitā kūgān jīnā zukā kīsirī chī dū mūngā jīnā zukā zung ᱛᱤᱛᱚᱱ ᱡᱟᱱᱟᱥ ᱠᱚ ᱟᱫᱟᱜᱤᱱ ᱡᱟᱱᱟᱥ ᱠᱚ ᱟᱨᱜᱯᱟ ᱢᱟᱡᱩᱞ ᱥᱩᱠᱩᱱᱟ ᱟᱫᱟᱣᱟ ᱠᱷᱮᱨᱪᱤᱱ ᱡᱟᱱᱟᱥ ᱠᱚ ᱠᱚ ᱪᱤᱢ ᱡᱩᱜᱮᱡᱤ ᱠᱷᱟᱥᱢ ᱡᱩᱜᱮᱡᱤ ᱭᱟ ᱟᱫᱟᱨᱤ ᱦᱚᱭᱪᱤᱱ ᱫᱟᱢᱟ ᱡᱚᱱᱱᱤᱱ ᱫᱩᱡᱤ ᱛᱟ ᱟᱫᱟᱢᱨᱟᱜ ᱱᱩᱝᱜᱟ ᱫᱟᱢᱟ ᱡᱚᱱᱱ ᱫᱟᱢᱟ ᱡᱚᱱᱱ ᱥᱩᱠᱩᱱᱟ ᱫᱟᱢᱟ ᱠᱷᱥᱟᱨᱣᱟ ᱢᱤᱛᱚ ᱵᱟᱢᱟᱱ ᱫᱚᱠᱷᱚᱱᱫᱤ ᱪᱷᱚᱥᱤᱱ ᱡᱤᱵᱤ ᱛᱩᱫᱨ ᱠᱟᱞᱟ ᱤᱡᱤᱞ ᱛᱟ ᱡᱤᱢᱟ ᱥᱤᱜᱞᱟ ᱡᱮᱨᱮ ᱛᱟ ᱪᱷᱚᱪᱤᱱ ᱡᱟᱱᱟᱥ ᱠᱚ ᱡᱤᱵᱤ ᱭᱚᱱᱫᱤᱱ ᱡᱤᱜᱟ ᱛᱩᱫᱟ ᱠᱟᱱᱮ ᱤᱜᱟᱹᱛ ᱜᱤᱡᱤᱞᱟ ᱢᱤᱛᱚ ᱯᱟᱢᱤ ᱠᱩᱪᱩᱝ ᱜᱟᱥᱤᱠᱚᱱ ᱜᱩᱱᱤ ᱡᱟᱱᱟᱥ ᱠᱚ ᱜᱟᱜᱫᱟ ᱛᱟᱝᱮ ᱛᱟ ᱟᱱᱫᱤ ᱪᱚᱥᱤᱞ ᱫᱤ ᱟᱱᱫᱤ ᱠᱟᱱᱟ ᱠᱩᱜᱚ ᱡᱚᱡᱤ ᱮᱱᱪᱤᱱ ᱜᱟᱭᱚ ᱞᱩᱴᱤ ᱜᱮ ᱡᱟᱱᱟᱥ ᱠᱚ ᱡᱚᱡᱤ ᱛᱟ ᱡᱤᱵᱤ ᱜᱩᱫᱩᱝ ᱫᱩ ᱠᱷᱩᱛᱤ ᱜᱟ ᱫᱩᱫᱟᱨ ᱢᱮᱭᱚ ᱟᱛᱟᱢ ᱵᱟ ᱫᱤ ᱛᱟᱣᱟᱞᱟ ᱜᱟᱜ ᱠᱷᱩᱭᱤᱡᱤ ᱭᱟᱱᱟ ᱥᱚᱨᱢᱤ ᱫᱟᱜᱱᱡᱩ ᱠᱚ ᱡᱚᱥᱛᱤᱞ ᱞᱟ ᱛᱮᱱᱪᱟᱝ ᱛᱟᱨᱜ ᱡᱚᱢᱚᱝ ᱫᱚᱝᱣᱤ ᱧᱮᱞᱞᱤ ᱟᱱᱭᱟᱱᱡᱤ ᱵᱟ ᱫᱟᱭᱚᱝ ᱫᱩ ᱠᱷᱩᱭ ᱯᱟᱜᱱᱫᱚ ᱟᱞᱚᱝᱴᱤᱱ ᱠᱚᱞᱤ ᱛᱩᱱ ᱠᱚᱨᱮ ᱪᱞᱟ ᱤᱥᱤᱣᱟ ᱛᱟᱵᱚ ᱚᱡᱤ ᱟᱞᱚᱝᱴᱤᱱ ᱠᱚᱞᱩ ᱥᱩᱠᱩᱱ ᱛᱟ ᱫᱟᱫᱚ ᱠᱚᱞᱩ ᱡᱨᱟ ᱪᱚᱠᱚ ᱟᱞᱚᱝᱴᱤᱱ ᱠᱚᱞᱩ ᱡᱨᱟ ᱪᱚᱠᱚ ᱫᱤᱱ ᱡᱨᱟ ᱠᱚ ᱛᱚᱭᱮᱱ ᱪᱤᱜᱨᱤ ᱭᱟ ᱠᱷᱤᱪᱤᱱ ᱟᱞᱚᱝᱴᱤᱱ ᱠᱚᱞᱩ ᱛᱟᱢ ᱚ ᱠᱷᱤ ᱠᱟᱡ ᱜᱤᱡᱱᱟ ᱯᱟᱜᱟᱱ ᱯᱟᱜᱟᱱ ᱫᱮ ᱪᱷᱤᱜᱤ ᱠᱚ ᱜᱤᱡᱱᱟ ᱥᱚᱨᱢᱩ ᱜᱤᱡᱱᱟ ᱠᱚᱜᱟ ᱟᱫᱮᱵᱮ ᱥᱚᱨᱢᱩ ᱜᱮ ᱡᱚᱥᱛᱞᱟ ᱛᱮᱱ ᱜᱩᱜᱩ ᱭᱟ ᱟᱡᱢᱩᱝ ᱛᱤᱱ ᱡᱨᱟ ᱠᱚᱜᱟ ᱡᱩᱞᱢ ᱠᱚᱜᱟ ᱠᱚᱜᱟ ᱛᱤᱱ ᱜᱟ ᱠᱟᱯᱟᱱ ᱨᱟᱡ ᱠᱚ ᱛᱟᱨᱜ ᱛᱟᱢᱪᱤ ᱯᱚ ᱟᱫᱚᱣᱟ 디그는 온 디그냐즈 퀘스천 망포즈 공군이 냐즈 과 거대땅에 조코노 디타즈가 디타즈 공군이 회진체 능시 니흐와 얼그 회회인데 실 타송 회진체 능시 냐르직 바 우트르치 회나 총치 차층 맞드는 장 회도는 총시 우트르 회 회진라 응허르 위 차치치 차키 좀 담바당 회라 차치 디니를 용서 조허르 청와 시 예모정 회진 디니를 차치지 차키 좀 된비 차네 아만바 마인라 회디 차치 용서 조허르 청이 차네 회진의 하바양 멤버 회당 회진이니까 연든지 차네 총소시 저바 시그는 시인디 무터지 회수 군도 군데 참모지엔 뜨잖아 회진라 안고르 저 의위 자취 자측그 자측이라도 그가 자취 자취 잠들이라도 그가 된 바득 야 회도 그때 자취 뛰는라도 그 용서 청리지 옛날아지 회전 뛰니 그 자취 자취 자된 비 차는 아만 봐만 봐 자취 잠들 회전 뛰라 자취 또 무슨이라도 그 자취 잠들게 되는 그 차는 회려만 봐만 봐 回地了你知道这个车去用是怎么回事呢回家了用这样子过啊特征要没你怎么是公公呢回来回家了你跟你知道这个原定个车呢从而就跟你怎么是跟你啊吃啥的是呢我都去回去这个成绩或者啥能没些抓车动而得个没几成绩啊大娃而得个你几成绩地大那样的从人才不个门心自由回去 시와티 고토는 지마초치 동무 아르득치 리치 차키 묵근 지위 탈라 아다는 아르득치 즉 용서 도환 일치 탐바 디타나 지마초치 동땅 다와니 총안 일디 총안 바시 인지 아다와 아르득치 즉 용서 도땅 용도땅 담비 차네 바땅 제미 동 아르득치 리치 차키 묵근 지와 좀 等等比查呢，阿曼巴呢那样买呢，是回正人民劳动的，会有大瓦老有比采取这熟悉个怎么阿蛋巴等，会有大瓦老人民采取恰成为了要把这个营长，回正等会面从而马多，会合巴等回正阿曼巴马人不就帮的呢，这位会阿木头这回事啥个一脑子，但木头这回事工作呢，全部是因这个了丢骨头。 Dima chue odung du hundu na ardak zichi chakhi ta mung di kagi nyo zi kuwan zi waasi. Ya dawan du hundu ardak zhug di yung si nyo zi kuwa zhukwa reyzi. O tgi na ya dima chue odung la dawan di niga chachi kuni nyo zi kuwa chung chungwa yin ba ma to dawan ardak zhug yung si zhukwa Duhi chanin jina zikwa chika lhuwa zikla. Dima chochi ya dung dhukundi liga chakhi mg tzam zikwa jina zikwa dhiwa tang dhambi chanin amamba yang marechi. Dizi dhata hui la hui chini jina zikwa zimi ya dungdi hui ya dawa la yopi jina zikwa chachi ga shuk jik tzam zikwa dhana chukwa. Hui ya dawa la ziwi chachi di jina zikwa yung si chungrung la. Da hui tang hui chini di jina zikwa chungwa ma tukwa.
1: 回正的人家是国家，啊，黑巴这个啦，回正的人家是国家的，阿曼巴，回正的人家是国阿曼巴，地大为正人家是国马来是国奴，怎么是跟人家打起事来是呢？这边回应啥子？我这边回应啥子？这股东这伙计啦，完成了劳动一起去，确实了咱们阿曼里这主项，这次了咱们那个装备用色可不，俺的阿上一只送他完了。 아나위르마치 강디 옴츠르 추이즈 시와타와 암지 초흐실지 다 초치실나 잔든 지나서 그 잔든 마루 그냥 그 뜨뚜게지 다 제크 지나서 그 차취다나 칼라 지나서 그 안디 점아중 뚜레 주니 티무진들 그것도 지나서 그 티 저치 지나서 그 저치 저치 세나 잔든 마루 그냥 그 뜨뚜아담 야 제츠는 혼드나 잔든 점바 그냥 그 용스 캡나라 저송은 지나서 그 더고노 그 차도 호드네 아남바 지나서 그 반층 그 가요아도 호디 Makus, temu jangan tu kau tuan bata, temu segera ceram ziri kui tang, ngutul cie kui itu sendiri. Tapi anjingalan jangan tu kau cuma sungguh turun ke china jangan tu kau di cuma tuan bari. Tiap mungkin jangan tu kau zimi, sel kuna zamz ke tang ni jangan tu kau cecuari. Ya cemi cend kundra, cendin cie jambi jangan tu kau yungs kebi jangan tu kau cuma tua. Tiap nolan jangan tu kau cemi cecun tu kundi ke china, kau anjingalan jangan tu kau ayam apa. もっと知ってくにゃた。ぜひ。やんな。ロールが人生設置にどんでなしゃん。さとんあれんちな設置、ひたきちゃぶ。おんとんはんつを、はんじゅるじじる。つまたんでがよんがまちしわたぶおじ。ロールが人生設置にどんでんし。た、ロールがその、どんじゅその。で、設置にゃずこんどんちゃん、ちゃひさんじにゃずこだんどんちょ。 사통대 아름보치가 섭진이라도 그때까지 용순이라도 그 잡아지 잡나라 이나요 큰이가 한숨 쳐고 환주진이라도 그 집이 어진 혼데 차 끊인이라도 그 총거지 대안이라도 그 아이완이라도 그 매끄득지는 아이완가 만치스군가 총아세 시끄니라도 그 가다리죠 총아 잠리지 아이완이라도 그 매끄득지고 그러다 지근이라도 그가 Лунжи зонгу тухуде, хсэргэн дэнг замзгэрээд. Я сатанг тухуде, арэмбу чи хсэрэнжа зукуга, хсэргэ хтэркан тухундзигэ юнсэ чапарээд. О, тэг ёнчунг ла, чэнэгэ чайчэгэ лаканэ, о, кшуганэгэ, айуанжа зукуга маамчэва, зэ, дэмузгэ шэва табэ гуне, хэйчэн чэ нэнси нярчэг ба, ngухтул чи хуэй ам, зэ хуэнди, シェルサーソン。回転の前南西年には天日ジョピ回な。重庆丹的回门相。回転の延伸天日回。回等回転的尼加拉约比重庆安岳上面呢。重庆地等的丹邦的呢回马延相。回転天日延伯ジョピ回了回等回転的尼哈正达尔古尼瓦西延的。天日ジョピ回是古呢。 回来回进来你个，可和你个了有那个重庆的俺们是伢子个个，叫嘞，哦，重庆的等个单边伢子个个，单把的呢，回门的，回进来的你的人是个呢，怎么是个伢子个叫些个呢？第二个叫别回去，这个成绩好就咋个弄了些主啊？ Dene jeninil panmamun. Dattaga wangwa mayin mug. Jiwa namsil tsungali. Dene dene jopi huiz. Siwa tiid. Kutun. Kamerchin dung dung dung bi ngisi. Annagachin annamla. Ayuyin ziwan dene. Panmala wangwa korwa dung. Anamba kuni. Tsungyi aywan jen minyawa tawar jirachang. Dene jih kamerchin dung dung dung ban dene. Zima choji jinnili yinji bama ma yinxiang. Annaka jang annamla ayu yi chetang danbandana vongwa ma yinji choji mgi no xi hui jinn zimi gudung tang hui bama nila tumung doyo bi chi gamir jinn tang tang danbandam. Yang hui jinn mgi tang hui vongwa nila tumung doyo bi cha chi annaka jang annamla ayu a tang danbaa di cha ni ayu a ma bata wir jir jang. Dienji chaychi tang danba di bama tang vongwa mambar. Zimi odung tang mga yinbar tang bhiguni huichin chi ngu chungru jopi khla hui tang huichinay ni chungru gu niwa dina dienjil jopi huishi shawa yinno zi. Dienjil jopa su gu nung diga huijir gu nangtani na dina jinnil bama mandi dinnil vongwa mayin mga gdi zi okumu. Ya, ta karishang 아마리 땅땅 땅비 니도 혼다나

0: 노동촌지 제툰 공성거 샤와나 쪽라 십실시
1: 촌문지 니 에르그나 서바니 토길 아랑진 제르그나르담 슈니 낭돈라 십다산슈
0: 저초수지 시진핑거 중화 머멍 전통자 그거 원인이 로돈든 코르버 댐지 시빈 헬은 총디 등 난기단돈 나치 예치 담보 등 먹은분 땡클 시대 곰바 리리진 등도 조지 제칸 이퍼드 라친게 중국 공산 등등 라친게 중기 머멍 라친게 중화 머멍 젠튼 야크브지라긴 저치부지 송실 개친지 머넘 등도 조버 근데 동화 등 야치 리실바 등 멍추기 도자 지들 등 진틀은 반트부시나 야크브 도브든 즈튼 등 머르게 자르게 라친 창굴디 제드게 담비 동이 선제 터지단 저치부지 시진핑게 단돈 로돈든랑 나치등기 머멍란 튼들 네틀시디 반탑 로멀시비 화암주른 죽은이랑은 폐지의 중화 등 제속인이랑 단릉게 시지 옴처를 제내니 사스토르시바 등 촌용니 존정 제속정비 야루 등비 반탑 머멍은 원제를 중대 수용니 제속랑 리그 등립쟁그 야크브 도우든 정비 야루니비 반탑 머멍은 제속서 황을 제비 능출을 제진요 다저위 티치기니나 제튼 디친 인상 중기 사제 제물을 메도가 남버브자라 야치 리시바등 멍초남 중구 사르비 인잠릉긴지 도능셰비 점지 가친 도버 나르길 지진요라 중기르케 당릅쟁거 오동단빈 등중라 이치지 캉요 유난성 친 팀총 중치르 친시 중들의 산자 대비 등지부 수제 리자민급자지르 저주수제 시진핑거 송실 가친라년지 나라 개척의 진보 대비숑 중국 사비 로무 도원드나랑가 오통바르위 점지 긴지 멍통 러스니엔라 탄츠모 머르게 데비 땅주부 수제식인 비자니 니 스모라가 본지르 쳔부 르니스 진뇽아 등 망초제 진능아 진치메버 잼토르신 지수응이 데비 땅 잔지 도브등 담바식 쳔데 데비 터무 화암주르 도브든다 등니 멍초제 용군 바르르 그쳇시데 데치제 와르게 데와 나리 데치르 담버샤진셀 송은샹친은 마르코고 나글이쥐 반친 나글이 등지부수지 장친윤급샤지르 룬더덕가릉라 제금하리 제일거서송와릉기 니성통화등 종회첨주지 처우하리 제등서송라 나글이 동우영하리 제멍더신비 성미 제금송주지 예치하리 제등더신 나치 니퍼드 제추수지 시진핑거 나글줄이라 담부르장대 곰더버 리리진더교니 토르긍 제금제 정도가 망하지 말리 제등더당대 르무처등 머름니 머러워라 인진제진설 신장 구태중체르 레스탄상 름 구르바게데케제 도망 파르 자트쿠르반그샤지르 제추수지 시진핑거 난지단비 망초른가는 등 러그지르 단뜨기시에기시바대 성미 삼토더왑송 등거 멍판스지가 내틀어고 내 파일란 제도가 전부 중화등 고스자니 리식제비 고스급증 제망더송 나치 신드능진 러그등디니 등거 과라년바등 등거 지성장디 른거 러그퍼디니 나리 리실등 제득담비 초화증진실 다루나 룽인 찬구르 중화왕구 좀비 루인바등 예퉁거 공성들의 다둥머 멍부시그 리니 단송시진요디 Hubei Yichangge Nzhichin Ramjita Nzhichin Ba Jalaka Arlije Yilngina Jewa Chimbi Nzhichin Ngagsum Chetuk Jendengje Ruelum Sarwa Chimbir Ganda Tungzhiyo. Jilin Changchungge Tuanjil Ngorkangde Jingul Tsubi Gilinkur Tsuchungge Menkur Sarwa Mgni Tsuti Calin Na Tsukshide Lagzil Ngagzul Tsukla Ganda Tungzhiyo La. Zichu Shuzhe Shijinpingge Songshil Gaichinji Lirikge Mo Namla Gishig Tebzhiyo. 저친거슴께 저토견진께 롤름사르인 즉전바 왕천링급자지르 나치다단 즉튼시진비 저친거슴 저토견진께 롤름사르와는 롱인 찬굴 종아비 야급견 손뜨거랑진께 조튼 토마데 인상 멍어는 원줄 호군든 클라그퍼트브슴비 조튼 즉튼 딘섬사르를 대비요 나치 지주주지 응어줄 동사다 머동월 비튼 도와등 차진 도비군이 알리제 링근 소소르 근데 당데 롤 묵사르와데 로르지제 심시르 타그비 비르그 조튼식데 텐진설 종체 창천 저글음 저길라 랑크르 마킨 차이 공시 갸르터 타그젠 흥름 멘쿠르제 징굴바 동시행기제지르 저주주지 시진핑거 송실라년지 나라 셈글 첨부 테이프숑 다당 아티 초비 십조시 비 자르트르트 젠체 어그니 잉글링쿠르 아름퍼시바데 베진니 상하이 와르제 니르줄라 쩌글음제 람트르땅 지진요 ngi yarang tin xar tu le jin chung tang to khu chi di che la tsa che kan le sa te chung ki ni ru chi lam che ya khup che mang sing che chi tang ni chung ki li che tang lab chan la ken de tong ur to khu ba jin ser tab lu sar wa ne zi che tang phin din che khang bi yang chul chi yin ya chi li shi pa tang mang chu che tan du zhe chu shu zhe xi jin ping ge yang de bi zhe chi tang xi jin ping ge di le sar bi chung ki che chi che zhen su rang le gong bi chan zhi tang ten bi che tun yu na nga chu den chu che ru lum tuk nian ka tang dan hong le nan bu je tem ge yin bi zhe chu shu ji song shi de ge chin je gong dun hu zhong tang la ge de nan ten xi de ye chi dan bu tang me gen ben je ten de tang ni chung ki le ge tang le chen chen zi de dan bi le he ta ki zong gi marmag jang chu le ji tin de do rang lang to tum chu ge chu zhang yu ba wen li ming ge xia ji de huam zhun pe jian ju ba tang zhe chu ge yin le dan leng ge ngom chi le chen bu ni zhen ba ne deng ge jin me de do ding jing guo zhi dang me ren ni me ren jie zhong gu wei ten zhe le du zai ji ge zhi dang men ti leng ban ti bu xie bu de ding yu zhe chu shu ji zhong hua me ge jie la chin jia de wen ji yong jie ne gu ta me ba xi yin xi dan nga zi zhe chu shu ji nge ge zhu le ye la dan bu de zheng ni marmo ge jiang ju jie dan ji de zhu de men ha li meng bu dang sa ge bu de na chung la cha de ge o tong ba wei luo da de xi si ji ni Bambung jie du hu de lin xi de di li bu sar bi jiang ju le lam ru jue gi ser nang song kar ngo bi sha liang zhe lim ge dang zhe bu shu di song zhe ma lang ge zuo zhen ba qie mu you li cheng gu zhe ji le zhe qiu shu ji song shi ji ma sim la ge ma tie biu lun de de nang zhong gu dang you ru jie di dan mei ku jie jian zhen xi bi cong su de xiang shu le tuan zi dang qian zhu le lu qi chong zhi ni lang ku dang che qi che zhi su se ren nu na ren teng tu bi tuan zi sheng jie zhen you 俺自己设计界开盘为主的更那个些的，你说我个对界历史了，啊，引起没不得钱的等你，黄州的人特能啊，啥时候那个时候生配置的都很不给钱的。中关中在参政的人看了朝阳的这次了，多特么用汉坑个主任李泽林给设计的，俺自己农村的习近平说看一遍当中央跟谈苦的，俺林腾的当时不晓得，恰成想前面的给别几个人的黑啥话，说用你老得当。 配置界能把三十万更足跟着吧，他们既然认真单比三十多同理等，忙为同理那么个的，参政人个咋等，错地理得，政治人就是说我个这理人当真一个不晓得，也即参政三十多对人这个正拉，让他们这些给事。 香港等澳门，台湾界门内，主席习近平个松懈的感情节，给这个太平时段。 香港的马克思的深圳开了三种个参政三十多的党，昨日举个举证人吧，张明利个不晓得了。主席习近平个松懈的感情节，这个讲不让上，没什么啦，干嘛提不透？香港个理论所说，国库当真的是你，哪怕三十多的些个人，人家可不就个男的个年纪，男的个跟成了我，男的等身体个三百多位，些你那个不多的，农民长过的使用你，多用去了个，人家可便宜些，只用能，娘们这等，得了三百个，还特些个事。
2: 我们的马克思的深圳开始称之肯个空嘛，我们的我们的娘们的汉族叫林振欢的人吧，李奇勇个小姐的，主席习近平个家口这个男的个你等，我们为我们的中华，餐厅让兄学术界罗登节目节，让人谈心写给巴登，对我们将培植了卡数三等学友。 我也坚信看见我们的中国在东南罗东人们的东区的时代，这座历史课堂三年级的中央的特课堂里话，东土等教育学习时，谁肯说不清这拆除了改革的节目与在新的学习了？这就是这习近平跟人民的吉利年代当时的东区西南阶段，台湾的人正在开车了多个兰塔西的东德东华等，是不是东区的台东西不是俄国的时代？人民的是不是被吉内科学给松松下给？
1: 多谢小娃这么肯心给别家呢，你也热闹那么了。三路吉利些把你顾咱们的，咱们你这热闹起，让说些乐产多不了些呢。没个家的用起了多很不给事。这错让的当然不进去，家可不是多的那不是个用的，这真些把当。中华把这个乐器呢，家的起乐器呢，我们不能完全不下去了。花儿钱币等的就别讲就去他们三路也成。大家彼此今年呢，俺去中华妈妈身上的家可我问你呢，路多么的宽比重可是些。 北京南边国母亲唐庆的，接到了张斌在古咱们银行办活动，来的首席忙出去，英语是接到了张文的呢。娘们的每件大件当，俺们来得起当兵混东西。陕西太原街一个吧，胡海下有些人，南边国母亲呢接到了张文的呢，前两个都不要张钱不接送，你也接过了张斌，用出了钱呢，钱接的呢接不得当，作为手术性感送，接钱呢接钱，俺初二家可俺里都不得当。 멍초제 초와 제가 제실 시바초 대통령 초와 제타바당 아랑랑가 핀드나 냥타 버기려 바디레서 광동 신진제 일거와 수치 단지세지라 셰브디 퍼룽 퍼비 갈지마들 나라 안이니 셈글 쳔부 탭숑 데다 나초 정코셸 딘남영 잠능다 성적 등 데실 셰브디 스토흥 점신 효월 니 다른 왕아 초체다 랑수가 리등비 원시 화우 데득 등 원숑바 데득라 디름데 체치에 몬음터 다르지인다 나초 머르지미징 아랑스토 아랑펠 셰진 요치신도세르 베이징 종철제 종무 조천쇼이 셰기르 나 셈글 쳔부 탭숑 나네 스타트업 샤브르싱니 예능정 망고르비 나준 당윤시 이현 응 쳔데 당도 응압지 연제 당윤어 간바니 이효 응 무무 당 응 아니니 지정 나라 아른가 레니 토니 메질 톰줄 응 아통지 버 시진 쪽이시 응줄 신용세레 베진아 진저 조디 톱친 쳔 바눔비 심직 토마 보자 유지세게레 아젤라 쪽비 카드르 응 리용제 송척 조물 제숑 제초수제 시진 핑기 아르가치 나주 남라 Mejil tang mamanglar gemku chiwi sachir kyoddi, shijin chokgi shi kachig nangyobi, thobja ni tharishan ji nga nabjil ta songni shawa jimdol. Mejil ta saji chemiyash tang, aranga shijin chokba tang, langchi shtobhi ajakubcha gemku chihi ji sachir mbandol. Nabshang zoli thobchin chen barambi shimjig thoma, khoyu choyu shijir. Ajela ngamjil tangbi ngang chigbi kaabdir, ngi choro yungwa na ngangchu zhonghwa mariga huanzang dapolchin danta chobi parsa dirishel. Talun lumi charungo jungapan gochbi luin badang. Kwachula stodin ajakub jiba, ajakub jia lumi charungo jia sanil nang tang tangpur zhigba shiel. Ngi tangdara yilngi sa jadir zhangvashdi nipshongbi nyongchor dang lupu di taayi bi warnang solshib shibi zamhila gilkhisa girni. Tantan tigdiki kwachula stodin ajakub zikshim shibi ajangcho jia lamba sarwar lagbar shongi sir. Bejina zhongliga surig thobchin jia gergin chemu zhomba, jangyan jib shigir. Talun ajangcho la jika tomi, Lu gabja korbi lu dang dagdag kewi xol. Lu ngur gabja ya gongzho dhe, nga cu ngonru biya shkangwa ni lab dhani, zamlang hong sangsa jig biya lab qi ngachul dhanjib shi. Nguan xiong ba qi, arang suga li shtongjir mashtag biya jangxul jia nyangtu qi, nga ni dawar nga la gachig samu shtongshin xol. Marib qig la marib qig jangxul yod dhe, nga cu ar jangxul ni, dhe thang zhongkun zikshim shi biya jirim nang, nga cu na zhun jia shto xin duanpil shi jia dhira sir. Ma cu qib shi jir. Kaabzang jethun chemur jel yung nyamdar shol. Labchen ke mejil abdi shang amang yung vdeshchil damr yug sere.
0: Ada jewe cih jignin. Zhongchir ni zhongsib dang thorgang ni cholang war ma nam ki garni damr rang ni nyamdar labchen ke mejil la dimdar shi. Cih jignin mejil ke karni khilung jang huyen zhongchir da garni damr ki shukbi nyesir thoma si de davar yara rang ba dang. Hainan Sansha Zhongqir Jia Langchun Mangbi Deng Ngamzil Danbi Yerlun Kwayang Si Zhig. Xinjiang Hongqi Lapu Ren Cunpeng Ma Shtung Ngarab Yalak Pamiyar Torgeng De Yedir Lhamlub Deng Yujin Yu. Wujung Lhasa Deng Shanxi Taiyuan, Nangsung Kwan Hongbu, Sichuan Chengdu, Shanxi Xian Su Si Ngamzil Danbi Yedir Zhengwin Zagu Di De Menamji Yedir Zhengwar Dikang Nyam De Yerlun Langni Zhonggu Sarwa Wanyi Ni Lu Dundun Korwar Demzhi. Wajung lhasa zhongqir jia zhongma bama zhongqir jib xa jir. Jaitir tai ji yerm pagpan tong na ngini semgil taipa shigiri. Lung da tagar nga zi nyanjim jia mgintong lagasin jia njerdog tong xiong la. Mamang mangzuk jia cua ang nyanri ni nyanri jilag san zhozhin yubi merjil dar ji gongpil yungwi mwondan shi. Nga zi payil jirji jilag san zhozhin mwondan shi sir. Dalu na zhonggu gongchan tang wanyi ni lu vjara ngan korwa tang marmag jangxil la jaka tov ni lu gabchan korwi lu yin. Zhejiang Jiaxin Nanhu Sarji Zhansu Kang Dang Jiangxi Ruijin Fujian Longyan Suksa Manam Sarji Ni Tegyote Lek Jaitira Yikshur Merjila Pilwi Mwondan Zongkirni Jinyim Danbi Zagi Chosik. Jiangxi Ruijin Jie Zhongma Zhongyanin Gishajir. Sarji Nguanshi Huawu Zhenglin Dibi Songchak Zhuimu Dang Cai Shukla Dini Ngasi Dirang Jaiti Mangshi Jien Cuan Da Zhenbari. Ngāsī tārti dēshī jīn cōwūr hīnta jīchī shīdī dīrū sārvī yāng jūl lāmta bāpī gyōgī sīr. Adā jīvī cīshī jīnīn, hōng hē yīn dīn jī sōrta kāngdāng jāngsū līn jī kā kēshān lāng chīnda, lāng sōng māng mā gā dīrū jī mū hui wāng shī hua dāng lānta, jāng cī lāng dāng rūg nī yedir dāng. Jī gā jā jī lū nī zōng. Wangji Cai Dang Wang Shihua Zarda Niji Langchen Rangchim Darazong De Langchen Songni Dartiwar De Lu Sonyingur. Dartan Nazun Mangpu Shiga Nindir Yongni Tlejiga Igba Langdi Jechi Shijin Zhugbe Langsung Wei Nyangtub Jinzin Xiejin Yu. Cai Shignin, 南沙人也就先办就个年终初控制中间初托过年都东岸某个地红客和塔树等不单松西有了成正把这种等占了这个年今年单比也得了正文在过地的每日

0: 하루에 차용 떠나고 아예 저가 놀러야 하자다르 저가고 아예 샵얀 거리고 예냐마 저가고 아예 남방을 떠노리지 하루에 떠나 중고 아예 남중을 찌르리 딸디 저가고 아예 로잔 속이리지 하루 영 카우가 리고 아예 츠그스티에 누군다 로냐 히고 아예 티가 총로 임지
1: 히로로 아양아야다

0: 我要路路过人，还若也共安我那做马哥样子么人，人这个好穷做马样的么人人，还若也人的人做，但怎么样人怎么人也都能这个做，但么样偏难就人。 하루들
1: 디치 보조 마크 양즈 모르 다르호 니조 마항 양다 모르지 하루에 니나 대랑
0: 존단 좀 양즈 좀 모르 예 돈난 잡고 존 조그스 양즈 난 조지
1: 헤라

고지 하루가 자연타나고 영어로가 로로리지 하랑이 얼른 타는 바가 영어리 난 타는 바리너지 하랑이 얼른 타는 바가 영어 똥까르 까로리너지 하랑이 똥아리 창아고 나일은 미위 나리지 하루는 와나 제유도고 영어 제물은 유가리지 하라다 쓰고 지라고 영어 지금인 속거리지 하랑이 얼른 타는 바고 영어 린난 타는 바리너지 하랑이 얼른 타는 바고 라뇨 히로가 린너지 하루 영어 카우가 리고 라츠가 스무샤 나리지 하라다르고 자유르고 영어 참으는 유가리지 나 종어 세라고 영어 지금 인터는 거리지

Alanda rukka chuka, yungan tanan gami kari zi.

또 난초로 나가자 니 카마크르세자 담으 자게일지 로양조 까차 초라 니게기 다당스가 모든 머저

Yarola, yarola.

听啊你你总觉人那个呀就算是你这个那么就会呀你刚没去过这那么那个呀听啊妈这个那么

Samuda

0: 자시 메토코자 비 와능 그게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짜르톰샤제인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랑흐 단숨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e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ingir nyamzhu gu chashtung shajayin.
0: Chornin washkil gulungchin.
5: Tsomun woshkila longchin.
0: Sarangir nyamzh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yangzhu nyanchin keng woshkila longchin ki, nyan shiwi lenchin huanda deng charsung, kilchi nyambar gwa zhenqi.
5: Dan Beijing ji di su de wudin yin.
6: Namo ge tian qi, he ge ge lam ne nian zhen xu. Kan de lin jie ne san xin ba ni, zhong ya mi ma guin jiu long qin le gong ge he ge qin lam yi.

0: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委员长、 제보탄 이치 덴보탄 믹세 덴게 제디 중국 남베 등급 전기 지도 덴벨류 배준 첸뷰 제구시 주유 마르마 양규 전수 도리링 토담초 이초장 쉰바 우론 민이 변조로 경료로 폐기했던 지소율이 되는 용구에 모사르 친분이 되어봐라 당기 구지 돕댕라 된바타 중국와 미름리 미르바라 튠지 독자 직지타 모투비탑 제바라 된구 지켜주지 중화미리기 럽신겨다로 응규를 제교디 꼭터미바시 인시송규 안주의 지켜주지 인학주 롤라 된보로 인리 마르마기 양규기 등규 선염 등벽군의 야부시와타 미티에베 마마타 락바르투 신올루중기 시지 등벽론다디 시도토바타 배준기 돕쇼 도련체니 뒤럽사베 양규람비토 야부규토바 치구시송규 낭소후흐하우터 沙良江南 停留秋队 所证领起 所准行目化 毛利强起 지켜주지松谢列 민남이야르게용월 규모티비유 罗谢人 中国탄유로월기 뒤대美国기 긴진제배총소디 싱슈르튼제탄 김주록제 중재니 랑골탄 추세체제소 소능진탄토외 튼제소 유르신유 안수유시주기 개변폐주 강리제니 소짐 가구 주위의 편제 삼미시바르 체로당디 변조르 균투용앙 사바타 렉소 피제조규로 군디동지 도부쇼 제수 부교시송규 중관촌 천재링구 朝阳林 토담무련 기주지 리즈링기 안수 로드 시진핑기 속신나위의 당중앙기 타고르투 튠지잉아르베 덤습제디 폐계기 도시 사바 차창와타 내일계와 교육년 락다르 세바타 폐계기 남부사바 용료를 뛰어봐 덥주정신기 사다르 튠리타 중교를 튠리를 믿봐 전쟁위자타 최대딕부 총재지교로서 각자의 후지 덤진 야부체니 계지 전쟁사대딘의 조준라 로람 최고의 송규 香港、澳门、台湾界级名列 主席习近平及松懈开心기 规模全部贴不上去 香港民生时间区 西雄三队参加他 提醒所列局的局长宣布张满礼仪 主席习近平及松懈开心的 西江人物他 民生的规模贴别 香港立立卡基 国급同心他 三队给那么多年 给各级的冷露尼 冷露以力切我 南直堂七队及 三百女的准备抗力切不他 롱의 차르그 균용례 등교 제보유 계급 폐기기 균용탄 냠제탄 샴대쇼규 인시송유 澳门 믹스시즌구 침조련소기 주민 澳门 평민 냠제 시급련소기 联经共进宣布 류시인기 主席习近平기 계급직라 남루니탄 澳门为 澳门共화 세퇴랑총지조제 로딘교민앙 락다르 제구시 세보르대나와티 澳门 폐기조규로 카초 세보르대유 你给这边澳门用为在团罗电局命昂团局决定基础里里卡塔心术集中期中央给托古塔热瓦团托都缺瓦切局银系送局实行罗平给切这一根线目瓦游子相期集结主席习近平给错卡言语你给别的两边定死不多当年台湾让真设备卡车都不出了东地他这都动瓦塔 其实都不需要给提取了我国前年错过言语你给习近平的女婿与贵关地东国系年的能源罗布斯列顿巴西英文年我让给许诺比利切文年国走的错过言语你给许诺去让所需给前准备前年美丽给他的起都不需要立即本地预计中语第一个列库内比文年去人年谈呢结合他的人年谈呢美丽谈的
1: 记者书记习近平起中华培军苏军人内的中华美丽给三百苏子坦记者人路给地位人坦道啊苏军切别军控给进行赢了怎么令人内给预归去安全干部电部组图别孟西电部西江行线年度南巡习近平给人内公别车军火培军苏军人内三队中心起记者坦三队中心起控别穿瓦坦 中华人类军前没把他抬起穷费结合多批组军团每日加大了起三百多数全部极度丢于不实参谋长河南洛阳起龙门城部图龙国东起人丢别一和秋体人中起国际丢开了抗